피아니스트 당 타이손의 연주로 쇼팽 녹턴 E 플랫 장조 작품 9회 2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은 2791 쓰는 분께서 청하셨습니다. 쇼팽의 녹턴 장마철 날씨와 잘 어울리죠 하시면서 오늘도 차에 올라 이어폰 끼면 신가음이 나옵니다. 건강한 한 주 되세요 하셨습니다. 신가음, 그곳에 가면 신가음이 나온다. 이렇게 삶의 루틴이 되신 분들 사연 받으면 참 힘이 납니다. 자,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3478 쓰는 분, 오늘 아침에 시원한 목소리가 좀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키리테 카나와가 부른 노베 소노 청하셨습니다. 아,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아름다운 그 시절은 어디에, 이 곡이죠. 키리테 카나와의 음성, 게르그 숄티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소프라노 키리타 카나와의 음성으로 도베소노 이베이 모멘티 아름다운 그 시절은 어디에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흐르는 그 곡을 들으셨습니다. 게오르그 숄티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5912 쓰는 분 당직 근무 후 퇴근 중에 잠시 멈춰서 메시지 보냅니다. 저의 목소리를 들으니 절로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셨다고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신청곡 세라사테 카르멘 환상곡 몬테 차르다시 세라사테 치고이네르 바이젠 중에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당직 근무하시고 지치셨을 텐데 이렇게 곡들이 다 떠오르셨어요. 오늘 그 가운데 세라사테 카르멘 환상곡 준비했습니다. 커피도 한 잔 보낼게요.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 로렌스 포스터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 로렌스 포스터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카르멘 판타지 작품 25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음악 그리고 디스크입니다.

2026년 올해 3월 13일 예술의 전당에서 KBS 교향악단의 마스터즈 시리즈 공연이 열렸습니다. 새로 예술감독을 맡은 지휘자 정명훈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말러의 작품을 연주하는 무대였습니다. 전반부는 가곡, 후반부는 교향곡 5번이 연주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리허설 시작이 가까워 오는데도 트럼펫 수석단원이 공연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말러 교향곡 5번은 트럼펫 독주로 시작하기에 어느 때보다 트럼펫 수석단원의 역할이 중요했죠. 리허설이 임박해서야 겨우 도착하긴 했는데 남관모 단원의 표정은 어둡고 앉아있는 자세도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사실 공연장에 오기 전 연주자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운동을 하러 갔는데요. 평소처럼 데드리프트를 하던 중 난생 처음 느껴보는 찌릿한 고통이 허리 쪽을 강타했습니다. 힘도 쓰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된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진단, 요추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였죠. 연주가 코앞인데 허리 디스크라니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담당 의사는 신경 차단 주사를 맞고 당일 연주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죠. 덕분에 남관무 수석은 무사히 연주를 마치고 곧바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무 내막도 모르는 청중은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을 감상했지만 고통을 참고 연주하는 본인과 그의 상황을 알고 있는 단원들은 음악회 내내 마음을 졸였고요. 연주가 끝나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체를 많이 사용하는 연주자들 가운데 허리와 목 등의 디스크로 한동안 연주를 강제로 중단해야 하거나 통증과 싸우며 재활을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들에게는 허리나 척추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은데요. 어린 시절 낙상사고로 척추 부상을 당했던 글렌 골드, 그 여파로 디스크와 만성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구부정한 자세로 연주했던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죠. 또 신동으로 이름을 알린 바이올리니스트 고토 미도리도 어린 시절부터 무리한 연습과 연주를 감행하며 20대 심각한 목 디스크를 겪었습니다. 무대에 서지 못하는 심리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우울증까지 찾아왔지만 심리학과 의학을 직접 공부하며 스스로 멘탈을 관리하고 문제점을 찾아 자세를 고쳐나갔죠. 여러 차례 시행착오 끝에 자신에게 잘 맞는 어깨 받침 높이를 찾아냈고 그 후에야 건강을 회복해 무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디스크였습니다.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1악장 감상하시겠습니다. 장송 행진곡 절도 있는 속도로 엄숙하게 장례 행렬처럼 이런 지시어가 있는 1악장 알렉산더 바티의 솔로 트럼펫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2014년 5월 서울 예술의 전당 실황으로 전해드립니다.

구스타프 말러 교향 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1악장이었습니다. 장송 행진곡 절도에는 속도로 엄숙하게 장례 행렬처럼 알렉산더 바티의 솔로 트럼펫 정명우의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2014년 5월 서울예술의전당 실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3월에 있었던 정명훈 예술감독이 이끄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를 앞두고 우리 남관모 수석께서 참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지금 건강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참 호수 위에 백조 같은 순간은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아픈 거, 상대방은, 그리고 나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족들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외로우신 경우 많으실 겁니다. 디스크, 통증 하나 없는 분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속 모르는 상대방을 위해서 좀 더 다정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음악 그리고 디스크였습니다. 이번엔 프란츠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 A장조 도이치번호 667 송어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듣겠습니다. 안드라스 쉬프, 하겐 콰르텟 단원들, 알로이스 포쉐 더블 베이스 연주입니다.

피아니스트 안드라스 쉬프, 하겐 4중주단 단원들, 그리고 더블 베이스 연주자 알로이스 포쉬가 함께한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 A장조 도이치번호 667 송어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비바치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시 그로반의 음성으로 Me, Man, Get I, 당신이 그리울 거예요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Il Divo가 노래한 Passera, 다 지나갈 거예요. 이 곡은 347이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가만히 내리는 비를 보니 인생의 한 적막한 흐름 속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 곡이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적막한 흐름 속에 계신지 그래도 음악 들으시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그리고 콩으로 또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준비된 낭독 음악회 소개합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장 고요한 쉼표를 꿈꿉니다. 세상의 속도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시계를 렌토보다 느리게 맞춰보는 시간. 신윤주의 가정음악이 7월에도 낭독음악회 렌토보다 느리게를 준비했습니다. 오는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KBS 스튜디오 콩에서 펼쳐지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일상과 건축을 섬세하게 그려낸 마스에 마사시의 소설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의 문장들을 낭독해보려고 합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건의 라이브 연주가 함께할 이번 음악회 문학과 음악이 만나 위로를 건네는 마법 같은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7월 13일 아침 10시 신윤주의 가정음악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에서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건의 연주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0번 2장조 작품 109 중에서 3악장 듣겠습니다. 노래하듯이 진심 어린 감정을 담아 2016년 독일 실황입니다.

10년 전 독일 실황이었습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연주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0번 2장조 작품 109 가운데 3악장 노래하듯이 진심 어린 감정을 담아 들으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작곡가의 속내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내밀한 음악, 실내악의 정원을 산책하는 목요일입니다. 실내악 정원, 오늘 만나볼 음악은 루이지 보케리니가 세상을 떠나기 10년 전에 작곡한 후기 실내악, 현악사 중주 작품 52의 1번입니다.

1795년 50대 초반에 접어든 루이지 보케린이 마드리드에 거주하면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천재 첼리스트로 이름을 알린 그는 스페인 국왕의 동생 돈 루이스 왕자의 초청을 받아 마드리드로 건너갔고 이곳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785년 자신을 든든하게 지원해주던 왕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왕자의 궁정에서는 더 이상 음악가로 일할 수 없었고 스페인 왕실에서도 기존에 있던 궁정 음악가들이 보케리니를 견제하면서 그를 고용하는 걸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보케리니는 본의 아니게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안정된 기반이 갑자기 사라진 보케린이 친분이 있는 귀족과 왕족들의 개인적인 후원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죠. 특히 베를린에 있는 프로이센의 군주 프리드리 비렐름 2세는 보케린이의 상황을 전해 듣게 되고 그에게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군주가 원하는 작품을 작곡해서 베를린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렇게 해서 프리드리 비렐름 2세를 위해 작곡한 음악 중에 하나가 오늘 만나실 1795년에 완성된 현악 사중주 작품 52의 1번입니다. 4개의 다채로운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곡의 마지막 4악장은 첼로가 화려한 기교를 과시하면서 음악을 주도해 나가죠. 훗날 보케리니는 이 마지막 악장을 기타 오중주로 편곡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첼로를 두드러지게 작곡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곡의 주인인 프리드리 비렐름 2세를 염두에 둔 겁니다. 아마추어 첼리스트였던 군주는 이 곡 악보를 받아보고 직접 첼로 파트를 연주해 봤고요. 악보에 베네 이탈리아어로 좋다는 말을 적어놓았죠. 신윤주의 실내악정원 오늘은 보케리니의 원숙한 말년의 양식을 보여주는 현악사중주 작품 52 가운데 1번 C장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콘 모토, 2악장 미뉴에토, 3악장 아다지오, 4악장 첼로 선율이 두드러진 알레그로 지우스토입니다. 꽈르테토 다르키 디 베네치아의 연주입니다.

루이즈 보케리니의 현악 4중주 작품 52의 1 감상하셨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콘 모토, 2악장 미누에토, 3악장 아다지오, 4악장 알레그로 지우스토, 꽈르테토 다르키 디 베네치아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슈만의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작품 70,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에,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만 아다지오 알레그로 작품 70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에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연, 전 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된 하루 보내세요.

서울시향의 정기공연 수잔나 멜키의 슈베르트 그레이트가 7월 23일 목요일과 2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세계적인 현대음악 연주단체 앙상블 앵테르 콩탕포랭의 음악감독인 수잔나 멜키가 지휘봉을 잡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슈만이 발견하고 멘델스존이 초연한 슈베르트의 마지막 교향곡 교향곡 9번 그레이트 그리고 아내의 생일 선물로 작곡을 시작했지만 미원으로 남긴 채 세상을 떠난 버르톡의 마지막 작품인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협연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은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공연 실황을 생방송으로 중계해드립니다. 슈베르트의 웅장한 선율, 버르톡의 독특한 리듬을 수잔나 멜키의 치밀한 해석,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정교한 타건으로 만날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에 대한 대답으로 부탁합니다에 해당하는 표현을 쓰는 언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어나 그리스어, 히브리어가 그런 경우라고 하죠. 고맙다 라는 말에는 상대에게 빚을 졌다는 무게감이 살짝 담기기도 하는데 그때 돌아오는 부탁합니다 라는 말에는 부담을 갖지 말고 호의를 받아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정함이란 무언가를 주는 마음뿐 아니라 상대가 그것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이기도 하죠. 오늘 하루 고마운 마음도 좀 더 따뜻하게 전하고 그 마음 또한 조금 더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 10의 3, 오늘 소프라노 황수미의 노래,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린 첫 곡이었습니다. 아, 난 11시인데 오전 11시인데 진짜 어둑어둑해요. 이영서님께서 비가 끝도 없이 쏴쏴쏴 적어주셨습니다. 진짜 요란하게 내리고 있죠. 오늘 중부지역 그리고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출 가급적 삼가시면 좋겠고 나가셔야 하는 분들 정말 안전하게 이동하시고 또 무엇보다 안전 운전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고 권미류님께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마음만은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요 따뜻한 글 적어주셨어요. 박기훈님께서는 매일 편안하고 기분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수영님 감사합니다 적어주셨어요. 그럼 오프닝처럼 저는 부탁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독일어나 그리스어, 히브리어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준비한 음악 선물을 즐겁게 편안하게 받아주시길 부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티켓 선물도 저희가 마련했거든요.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티켓 이벤트를 소개할게요. Going Home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음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달 매주 화요일은 클래식 어벤져스 Going Home 프로젝트 오케스트라가 마스터로 함께하는 살롱드 Going Home을 전해드리고 있죠. 이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의 뜨거운 에너지를 공연장에서 생생하게 느껴보실 수 있도록 특별한 공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7월 1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릴 고잉홈 프로젝트 1939 공연에 음악실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생방송 가운데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물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신청해 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5분을 추첨해서 각 2장씩 총 10장의 티켓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10번으로 문자 메시지 저에게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방송이 끝난 후에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 게시하도록 할게요. 콩 또는 인터넷 게시판 아니고 휴대전화번호, 문자 메시지로만 신청받는 점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정확한 연락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저희가 티켓을 잘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7월 9일 목요일 KBS 음악실 변함없이 생방송으로 여러분의 소감을 늘 받고 있죠.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이용료 있고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빌라로보스의 5개의 전주곡 가운데 5번째 곡 포코 아니마토 이성우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시죠.

빌라로보스의 다섯 개의 전주곡 가운데 다섯 곡 포코 아니마토 이성우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고잉 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티켓 이벤트 많은 분들 신청해주고 계시네요. 날짜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셔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릴 고잉 홈 프로젝트 1939 공연의 음악실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신청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이용료가 있고 저희가 다섯 분 추첨해서 각 두 장씩 열 장의 티켓 드리겠습니다. 음악회 가실 수 있는 분들 일정 확인하시고 반드시 가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거죠. 저희 애청자들은 그러실 리 없지만 소위 노쇼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니까 많은 분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6899번 쓰시는 분께선 아이에게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자 KBS 클래식 FM을 항상 틀어놓고 있어요. 저희 딸은 이제 60일차 어린 아기라 지금은 연주회 소식만 듣고 있지만 언젠가 같이 실제 연주를 감상하고 감상평을 나누는 날도 오겠죠? 문자 주셨습니다.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60일 차니까 이제 2개월 된 거죠. 생후 2개월. 5월 아기였나요? 6월 아기? 6월 아기? 아, 당분간 음악회를 가시기는 어렵겠지만 언젠가 따님과 함께 나들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기 뭐 뮤지컬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단계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건강하게 사랑을 듬뿍 담아서 어린 아기 키우시길 바랍니다. KBS 음악실 생방송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3분입니다.

역사는 곧 사람의 이야기라는 말이 있죠. 한국 클래식의 역사를 읽어온 우리의 음악가들을 만나보는 시간, 한국 클래식 인명사전. 이번 달에는 한국 클래식의 전설적인 현악기 연주자들을 만나봅니다. 현악

음악의 전설. 지난주에 이어서 바이올리니스트 겸 비올리스트 이유라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10대부터 차세대 거장으로 주목받으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쳐온 음악가 이유라의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세계 무대에서는 한국 여성 바이올리니스트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콩쿨 우승자 클라라 주미강과 하노버 콩쿨 우승자 김수연, 롱티브 콩쿨 우승자 신지아를 비롯해 뚜렷한 개성과 실력을 갖춘 젊은 연주자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한국은 어느새 바이올린 강국이라 불리기 시작했죠. 이유라는 바로 그 흐름의 선두에 있었습니다. 1992년, 불과 7살의 나이로 KBS 교향악단과 협연하며 최연소 협연자로 데뷔했고 세계적인 매니지먼트사 ICM과 최연소 전속 계약을 맺었지요. 20대 초반에는 레오폴트 모차르트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미국의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수상자로 선정되며 차세대 거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어 18세기 파리의 음악 흐름을 조명한 음반 모차르트 인 파리로 프랑스의 권위 있는 음반상 디아파종 노르를 수상하며 깊이 있는 음악성을 거듭 인정받았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유라가 정경화와 사라장의 뒤를 잇는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라는 어려서부터 조금 다른 아이였습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음악적 시야가 좁아진다며 매일 한 시간씩 꼭 산책이나 운동을 했고 자신조차 몰랐던 내면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이 음악가의 역할이라 말하기도 했죠. 그에게 음악이란 연주 기술을 익히는 것뿐 아니라 삶과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했던 겁니다. 10대 때부터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함께 연주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높고 화려한 바이올린의 세계, 그리고 깊고 넉넉한 비올라의 세계를 모두 경험하며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만의 길을 찾은 이유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또 다른 성취를 이뤘습니다. 2013년 독일 아에르데 콩쿠르에서 비올리스트로 출전해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이미 한 악기에서 정상의 자리에 오른 연주자가 다른 악기로 다시 세계 최고의 무대에 도전해 정상에 오른 것이죠. 이유라의 연주 감상하겠습니다. 두 곡입니다. 힌데메트의 비올라 소나타 작품 11의 4 가운데 1악장 판타지, 2악장 주제와 변주, 이유라의 비올라, 티모시 러블레이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어서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역시 이유라의 비올라, 이에바 요쿠바비 추테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그중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이유라의 비올라, 이에바 요쿠바비추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곡은 힌데미트의 비올라 소나타, 작품 11의 4 가운데 1악장 판타지, 2악장 주제와 변주, 이유라의 비올라, 티모시 러블레이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8885번 쓰시는 분께서 선풍기 앞에서 멍멍이 세 마리와 커피 마시며 들어요. 비가 쏟아져서 산책 대신 음악 들으며 쉽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풍경인데요. 아유, 세 마리가 다 성격이 제각각일 텐데. 아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러버블님께서 좋아하는 곡들이 장마 세례처럼 쏟아져 흐르네요. 따뜻한 커피 마시며 업무 쉬며 잠시 빼꼼합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장마 세례. 비에 젖는 건 진짜 딱질색인데 음악에 젖는 건 황홀한 일이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정수라님께서 아무리 비슷한 악기라 해도 그렇죠. 둘 다 잘하시다니 적어주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모두 연주하는 계속해서 현악의 전설 천재소녀를 넘어 차세대 거장으로 성장한 도전의 음악가 이유라의 이야기 이어갑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다비드 오이스라흐와 핀커스 주커만 정도를 제외하면 바이올린과 비올라 두 악기를 모두 최고 수준으로 연주하는 연주자는 매우 드뭅니다. 그만큼 두 악기를 모두 완성도 높게 다루는 일은 쉽지 않죠. 비올라 콩쿨 무대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라 참가자들의 경쟁이 치열한데 ARD 콩쿨, 아에르데 콩쿨은 1등 없는 콩쿨이라 불릴 만큼 심사가 엄격한 대회이기에 이유라의 우승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인정받고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던 이유라가 비올리스트로 다시 콩쿨에 도전해 우승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특별했죠. 이후 이유라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비올리스트라는 독보적인 위치를 갖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권했지만 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음악가라 불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지요. 어떤 수식어로 불리는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이유라는 지금도 끊임없는 탐구와 훈련으로 음악 세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바흐 바이올린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 전곡, 그리고 비올라를 위해 편곡된 첼로 무반주 모음곡 전곡을 모두 연주하는 바이올린 비올라 하이브리드 공연에 도전하며 또다시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죠. 한 지휘자는 그런 글을 두고 철저한 훈련에서 비롯된 확신과 작품에 대한 놀라운 집중력을 지닌 연주자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유라는 USC,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손턴 음대의 석좌 교수로 재직하며 연주와 교육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홈페이지에는 음악의 미래는 젊은 음악가들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죠. 30여 년 동안 무대에서 얻은 경험과 스승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다음 세대와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서 멘토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두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음악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음악가 이유라의 성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3번 베르테르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3악장 안단테, 정명훈의 피아노, 신아라의 바이올린, 이유라의 비올라, 양성원의 첼로입니다. 2011년 7인의 음악인들 연주 실황으로 전해드리죠.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3번 페르테르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3악장 안단테 정명훈의 피아노 신아라의 바이올린 이유라의 비올라 양성원의 첼로 연주로 2011년 7인의 음악인들 연주 실황 버전으로 오늘의 끝곡 전해드렸습니다. 장맛비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걱정이 크네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여름에 꽃이 피는 배롱나무는 간지럼나무라고도 불립니다. 손으로 나무줄기를 슥슥 긁으면 나무가 간지럼다는 듯이 가지를 잘게 떨기 때문이죠. 처음으로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람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손길 때문에 흔들리는 거란 걸 처음 깨달은 사람. 아마도 그 사람은 나무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었겠죠. 이런저런 나무들을 쓰다듬으며 나무 꼭대기를 올려다보기도 했던 사람이요. 어디선가 나무를 이제 끌어안는 게 우울증 치료에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무를 가만히 껴안고 있으면 웃음 호르몬 엔돌핀과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수치가 올라간다고요. 배롱나무의 간지럼을 처음 발견했던 누군가처럼 분홍색 꽃을 매단 배롱나무를 찾아 슥슥 긁어도 보고 안아고도 보고 싶은 목요일입니다.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가운데 옴브라 마이프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 였습니다. 카운터 테너 안드레아스 쇼레의 노래와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개몽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옴브라 마이프님 유튜브로 저희 자주 들어주시는 애청자신데 이 곡이 좋아서 아마 옴브라 마이프로 아이디도 정하신 건가 봐요. 나무를 껴안으려고 나가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러게요. 서울 비가 많이 오죠. 또 에겔리아님은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하시면서 지금 잠시 한국에 들어와 계신데 프랑스는 월요일부터 2차 폭염이 시작됐어요. 여름 최고의 스포츠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가 관중 없이 진행될 정도로 역대급의 격렬한 더위입니다. 아 그렇구나. 2006년 7월의 여름이 프랑스에서 겪었던 최악의 폭염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보다 심하다는 걸 보니까 얼마나 더울지 짐작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은 또 생생클래식 들으시면서 최대한 한국 소식 많이 전해드리고 또 음악도 같이 들어요. 파리 가시면 많이 더우시겠습니다. 간지럼 나무라는 별명이 있는 배롱나무 혹시 긁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없습니다. 종이님께서 배롱나무, 간지럼나무, 1대100 퀴즈에도 문제 출제가 됐었어요. 아 그랬군요. 아, 그나저나 시흥대로 안양천에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셨고 8569번 쓰시는 분은 첫 곡부터 너무 좋았습니다. 서울에도 장맛비 같은 굵직한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본다고 또 은주님께서 흐린 날씨에도 지현 씨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저희 아파트 정원에는 배롱나무가 있습니다 하셨고요. 4291번 쓰시는 분도 바야흐로 배롱나무의 계절입니다 하셨어요. 아, 오늘은 날씨 탓에 밖에 나가 있는 나무를 안아줄 순 없겠지만 집에서 키우는 나무가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안아보고 정말 엔돌핀이 올라오는지 한번 해봐주세요. 저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하는 목요일입니다. 유튜브로 벌써 많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유튜브로 보실 수 있어요. 생생클래식 혹은 생생클래식 혹은 KBS 클래식 FM 검색하시면 저희 나오고요. 콩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그리고 콩으로 지금처럼 댓글에 남겨주시면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 다 신청곡인데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328번 쓰시는 분, 첫사랑 같은 클래식으로 어제 꼽아주신 곡이죠. 고등학교 때 처음 사서 많이 들은 곡입니다. 클래식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구나 했죠.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곡 들으면 그때 설렘이 느껴집니다 하시면서 피가로의 결혼 서곡을 청해 주셔서 카를 뱀이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준비했고요. 6947번 쓰시는 분은 결정적으로 클래식을 사랑하게 해준 곡이라고 편지의 이중창을 꼽아주셨어요. 소프라노 에디트 마테스, 군들라 야노비치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서 두 곡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편지 이중창이었죠. 산들바람은 부드럽게 소프라노 에디트 마티스 군들라 야노비치의 노래였습니다. 8947번이군요. 편지 이중창 나오는데요. 이 곡은 항상 희망을 갖게 하는 곡입니다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 쇼생크의 탈출 그 교도소 장면에 쓰여서 한 줄기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곡이었잖아요. 저는 참 그 장면과 항상 오버랩 되더라고요. 사실 내용은 이 바람기 많은 알마비바 백작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백작 부인과 또 그녀의 하녀인 수잔나가 머리를 맞대고 가짜 비밀 편지를 이제 작성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곡이잖아요. 내용은 그럴진데 아름다운 멜로디 덕분에 그 어느 곡보다 달콤하게 느껴지는 곡이었습니다. 6266번 쓰시는 분도 평소 좋아하신다고요. 편지의 이중창은 가사를 적어 따라 부르다가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서 개인 강습까지 받았던 클래식의 열정에 빠져 있었던 지난 날이 떠오르네요. 지금 외국에서 잠시 저희 집에 와 있는 조카에게 이런저런 클래식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밖에 못 나가서 심심해하는 조카에게 클래식 이야기 들려주시면서 시간 보내고 계시군요. 윤서랑 또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틈틈이도 생생 클래식과도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먼저 들으신 곡은 피가로의 결혼 서곡이었습니다. 카를 베미 지미아는 베를린 도이치 오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8701번 쓰시는 분 오전부터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그치질 않고 연신 실종자를 찾는 경보 문자 알림도 찾아드네요. 다들 무사하길 바라는 정오입니다 하셨어요. 요즘은 극한호우라고 해서 이렇게 단시간에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는 형태라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예측하기도 참 어렵고 무탈하게 또 안전히 다니시고요. 에버그린님께서는 남부지방은 너무 덥다고 날씨가 다 좀 다르군요. 5634번 쓰시는 분은 방문 간호일을 하는 부산에 사는 민경입니다. 이동하는 시간에 참 잘 듣고 있어요. 오늘 퇴근 후에 손여름님의 피아노 공연을 보러 갑니다. 너무너무 기대돼요. 코로나 시절에 한번 취소가 돼서 이제야 실제로 듣게 되네요. 감동의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 오랜 또 몇 년 동안 기다리셨으니까 그 감동이 배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먼저 피아노 협주곡을 손여름 씨의 연주는 아니지만 워밍업 삼아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칼 차르니의 피아노 협주곡이고요. F장조 작품 28번입니다. 그 가운데 3악장 폴로네즈 알레그라토 비바체입니다. 이 곡을 세계 최초로 녹음한 기념비적인 음반이에요. 하워드 셸리의 피아노 그가 지휘하는 타스메니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카를 체르니의 피아노 협주곡 F장조 작품 28번 가운데 3악장 폴로네즈 알레그레토 비바체였습니다. 하워드 셸리의 피아노 그까지 위하는 태스매니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유튜브에서 천프로님, 와 생생 클래식이 유튜브도 하는구나 하셨는데 네, 월요일 목요일 하고 있습니다. 5089번 쓰시는 분은 천둥 번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에 신랑의 코 고는 소리에 잠을 깨서 선잠 깬 아이 마냥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어제 늦게 퇴근한 저희 큰아들 코 고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방문 열어봤더니 핸드폰도 잠을 안 자고 아이는 코를 골고 있고 신랑 코 고는 소리는 많이 화가 났었는데 아들 코 고는 소리는 얼마나 안쓰러운지 어떡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짠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문득 신랑에게는 살짝 미안해지는 마음. 코를 골며 잘 수밖에 없는 힘든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이렇게 아들과 남편에 대한 온도차가 있어서야 아니 되죠. 그리고 9295번 쓰시는 분, 비도 내리고 오늘 커피를 아주 맛있게 드시네요. 비와 커피에는 환상의 궁합인 것 같습니다. 아, 저 말씀하시는 거군요. 항상 생방 때는 네, 커피 한 잔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그 커피와는 무관하고요. 4044번 쓰시는 분, 며칠 전에 오프닝에서 지렁이 이야기 했잖아요. 우연히 지렁이 발견했는데 그날 이야기한 게 생각나서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길 한가운데라서 제가 구제하지 않으며 누군가 밟겠다 싶어서 주변에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화단 안으로 놓아줬어요. 고마워 했으려나요? 하시면서 여기 부천도 비가 많이 오는데 어제 그 지렁이도 부디 평안하길 기원합니다. 커피도 그리운 날이에요 하셨어요. 장한 일 하셨으니까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그 오프닝 전하면서 이제는 지렁이를 그냥 못 본 채 하지는 못하실 거다 했는데 4044번 쓰시는 분이 실천하셨네요. 2428번 쓰시는 분, 미국인 남편은 가족을 보러 미국 갔고요. 아이는 어린이집 갔고 홀로 집에 남아서 내리는 비를 보면서 한 잔 마시는 커피. 친했던 친구들은 멀어지고 예뻤던 내 모습도 멀어지고 30살 중반의 나 이대로 괜찮을까요? 힘들지만 잘하고 있다고 그런 위로해주는 음악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바순 소리가 좀 위안이 된다.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유머가 있는 그 소리의 매력 때문에 위안을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드비엔디의 바순 사중주 C장조 이 곡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구스타보 누네즈의 바순과 로얄 콘체르토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 연주하고요. 또 바흐의 곡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바이올린과 합시코드를 소나타 3번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16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모니카 위게트의 바이올린과 톤 쿤만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바흐의 바이올린과 합시코드 소나타 3번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16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모니카 위게트의 바이올린과 톤 쿤만의 합시코드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드비엔느의 마순 4중주 C장조 작품 73의 1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구스타보 누네츠의 마순과 로얄 콘서르토보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주였는데요. 어떠셨어요? 그렇게 듣고 바순 연주 들으니까 좀 귀엽게도 느껴지셨죠? 기운 내시고 유민님께서 저도 우리 집 강아지 코 고는 소리는 괜찮은데 남편 코 고는 소리는 못 견뎌요 하셨어요. 아이고 그리고 안희연님께서도 남의 아들이니까 남편은 좀 다르게 대했다라고 하셨는데 골고루 평등하게 사랑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9224번 쓰시는 분 커피 이야기가 들려서 용기내 사연 보내요. 어제 아기와 엄마랑 택시 타고 돌 스냅 찍고 왔습니다. 그런데 급성 장염으로 응급실도 다녀왔어요. 정신없고 속상한데 그래도 사진은 잘 나왔네요. 이래저래 속상한데 집에 커피도 똑 떨어진 지금 커피 한 잔 배달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커피 쿠폰 배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8361번 쓰시는 분은 캐나다시군요. 캐나다 빅토리아입니다. 지난주 7월 1일은 캐나다 탄생을 기념하는 캐나다 데이였는데요. 2016년에는 밴쿠버에서 캐나다 데이를 보냈고 10년 만에 맞이하는 이날 빅토리아에서 맞이했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생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셨는데 아 얼마나 멋진 풍광과 또 10년 만에 또 같은 캐나다 안에서 또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또 기념하고 계시니까 참 좋으실 것 같아요. 9717번 쓰시는 분은 30대면 완전 젊고 원숙하면서도 예쁠 때죠. 저 수영장 가면 50대 갱년기인데도 언니들한테 젊어서 예뻐라고 말 듣곤 해요. 그러니까 힘내시라고 하셨어요. 그럼요. 아유 한창이죠. 저 황금연못이라고 어르신들 나오는 프로그램 했었잖아요. 아직 그 50대 60대면 한창이십니다. 8445번 쓰시는 분은 중부지방은 비가 오나 봅니다. 오늘 부산 날씨예요.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인 것 같은데 지역마다 날씨가 달라서 신기하네요 하셨는데 부산은 정말 쨍쨍한 여름 날씨네요. 이번에는 기타 연주로 한 곡 들을까 하는데요. 비발디의 넉대 기타를 위한 협주곡입니다. 비단조 리옹 580번이고요.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까지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로메로 일가의 기타 연주 로스 로메로스 그리고 아이오나 브라운이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40번이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까지 들으셨고요.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 이오나 브라운이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셀레도니오 로메로와 그의 새 아들로 창단된 로스 로메로스. 이제는 이제 세대를 거쳐서 손자들까지 단원들로 참여하면서 6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독보적인 또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로스 로메로스인데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클래식 기타의 명문가잖아요. 근데 로메로가에 태어났는데 기타를 잘 못한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 아, 또 괜한 또 걱정을 한번 해봤네요. 창숙님께서 대학 졸업을 앞둔 딸아이가 7월부터 인턴으로 근무 중인데요. 점심값이 15,000원이나 든다고 투덜대더라고요. 같이 밥 먹는 인턴들은 다음 주부터는 도시락을 싸온다고 하는데 자취 중인 딸아이는 어떻게 할까 걱정이에요. 좋는데 요즘 이제 간편식 같은 거 잘 나오더라고요. 좀 부지런해져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로 좀 대체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봤고요. 302번 쓰시는 분, 오늘 남편 생일입니다. 남편 덕분에 생생클래식을 알게 됐습니다. 내일 저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도 조만간 들을게요. 저희가 또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네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1334번 쓰시는 분, 딸 조카라고 유일하게 집안에서 저를 더 예뻐해 주셨던 삼촌께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더운 날 먼 길 잘 떠나셨을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네요. 하셨어요. 그래도 그분의 사랑만큼은 또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으니까요. 이번에 들을 곡은 하이든의 건반 소나타 D장조 호보켄 16의

하이든의 건반 소나타 D장조 호보켄 16의 37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였습니다. 알랭 플라네스의 피아노 연주였는데요. 다들 가리봉동님도 그렇고 15,000원이라니 무얼 먹는 걸까요? 비싼 것 같아요 하셨고 히레등님도 구내 식당이 없어서 나가 먹으려면 10,000원이 넘기는 하죠 요즘. 근데 15,000원 좀 비싼 것 같은데요 하셨는데 아마 좀 비싼 지역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좀 더 찾아보시면 좀 저렴하게 점심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생생 클래식 듣고 계시고요. 이번 주 준비한 선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르뜨 매거진 7월호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호 커버 스토리에서는 세계가 반한 오페라 스타 테너 백석종을 조명합니다. 촉망받는 바리톤이었던 그가 테너로 전향한 뒤 세계 정상의 테너가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지난달 막을 내린 제81회 프라하의 봄 페스티벌 소식도 있습니다. 예술계 소식을 풍성하게 전해주는 아르뜨 매거진 7월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사연과 함께 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분 뽑아서 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생생클래식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시 3분입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어렸을 적에 가족과 함께 자주 다녔던 나들이 장소가 있을까요? 손과 발을 담그고 물장구 치던 댁가, 몸을 감싸던 파도의 일렁임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어느 바닷가, 혹은 곱디고운 새소리를 함께 듣던 어느 숲속 같은 곳들이요. 그런 나들이 장소를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엔지강 작가가 쓰고 그린 우리들의 호수라는 그림책입니다. 우리들의 호수란 제목의 이 책에는 한 형제가 등장합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형은 사춘기 즈음을 지나는 것 같고 동생은 아직 IT를 벗지 못한 모습이죠. 책 속에서 이 형제는 가파른 산길을 올라 호수로 가는데요. 이 호수는 그냥 호수가 아닙니다.

아빠와 함께 다니던 호수였죠. 형제는 옷을 벗고 호수에 뛰어들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 운동을 마치고 형은 바위 끝에서 첨벙 뛰어내렸지만 동생은 그 자리에 발이 묶여버린 듯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다이빙을 곧잘 했었음에도 또 형이 어서 들어오라고 손을 흔드는데도 동생은 오래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에서는 그 이유가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눈을 감으니 아빠가 보인다고. 아빠가 준비운동을 하고 휙 날아올라 뛰어드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고요. 이 형제는 아빠를 잃은 뒤에 아빠와 늘 함께 오던 그 호숫가에 둘만 오게 된 겁니다. 늘 함께 왔던, 어서 뛰어들라고 말해주던 아빠가 없어서 동생은 바위 앞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아빠를 떠올리며 용기를 내봅니다. 아빠의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뛰어든 물속에서 동생은 아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곁에 없지만 기억 속에 선명하게 살아있는 아빠. 언제나 함께였던 그 장소에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듯한 아빠의 존재를요. 그 호수에서 형제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책 제목인 우리들의 호수는 이 형제 둘만의 호수가 아니라 아빠까지 셋 모두의 기억이 서려있는 호수를 말하는 거겠죠. 함께 준비 운동을 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힘차게 뛰어들었던 즐거웠던 기억이 한 컷 한 컷 생생히 살아있는 그런 공간이요. 이 책은 우리들 각자에게도 그런 공간이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들의 호수, 우리들의 바다, 산, 냇가라고 부를 만한 기억의 타임캡슐 같은 장소가 있는지를 말이죠.

마크 이샤미 작곡한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주제곡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들었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주니어 RHK에서 나온 엔지강 작가의 그림책 우리들의 호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릴 적의 기억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오래 남는 기억이 여행의 기억이라고 해요. 이 책에서도 호수는 기억이 담긴 기억 저장고이자 용기를 주는 공간으로 그려지는데요. 여러분께도 이런 곳이 있으시겠죠. 가족과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담긴 장소가요. 미류님께서는 저희는 강가에서 아버지 따라 고기잡이 다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부모님 이야기 나오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요? 혼났네요. 울지 않기 위해서. 아 그리고 희성님 지난번에 아들 효준이가 다쳐서 수술하고 입원했는데 이제 퇴원했나 봐요. 아 오늘 유튜브로 생글 라이브 보여주니까 신기해하네요 하셨는데 자주자주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0383번 쓰시는 분은 대전에서 사연 주셨어요. 대전살이 하면서 알게 된 두 분 언니도 함께 듣는 방송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칭찬이 자자한 생클레. 막내인 제가 변함없이 저와 함께해 주는 생클처럼 두 분 언니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려봅니다. 두 분 언니 성함은 적어주시지 않았지만 0383번 쓰시는 동생이 보내주셨어요. 교환님께서는 저희는 50대 부부인데요. 아들 삼형제 직장 다니고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니까 우리 부부만 남아있네요. 왁자지껄 정신없었는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서로 얼굴만 보고 있어요. 하셨어요. 기분 좋은 허전함이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영일님께서는 어젯밤에 9시 40분 15에 지연 씨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잖아요 하셨는데 저도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란답니다. 그리고 3461번 쓰시는 분 오늘 선곡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생클은 좀 다르네요 하셨고 5230번 쓰시는 분 오늘 외출 못해서 아기랑 같이 먹으려고 파스타 했는데 처음엔 좀 먹나 싶었는데 다 버렸습니다. 요리 하나로 같이 먹겠네 하면서 좋았던 기분이 날씨처럼 다시 울적해졌어요 하셨는데 5230번 쓰시는 분께 시원한 커피 한 잔 드리고요. 그리고 6638번 쓰시는 분께도 드릴까 봐요. 비도 오고 축축 처집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팀원 자녀들이 수족구라서 그 업무까지 제가 몽땅 하는데요. 아 기운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카페인 한 잔 드시고 힘내세요. 이번에도 귀에 익은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영화 가위손 가운데 에드워드 미츠 더 월드 아이스 댄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리스 자르가 작곡한 닥터 지바고 가운데 라라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가위손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에드워드 미츠 더 월드 아이스 댄스였습니다. 그리고 생상수의 동물의 사육지 가운데 아쿠아리움 전해드렸고요. 소녀름과 문재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정규님께서 음악이 마치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고 감동하면서 걷는 느낌이었다고요. 영화 속에 푹 빠져봤어요. 오늘 음악들이 비오는 꿉꿉함을 보송보송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4209번 쓰시는 분 현숙님도 너무 시원해지네요. 소희님도 시원해지는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아요 하셨고 지은님도 생클 냉동고 개방인가요 하셨는데 한결 좀 그 시원해진 그런 느낌이죠. 5859번 쓰시는 분은 오늘 자격증 시험 봤습니다. 60살에 공부하니까 좀 힘드네요. 저녁에 좋은 결과 나오시길. 두근두근 저도 두근두근. 그리고 6378번 쓰시는 분 저는 70을 바라보는데 어렸을 때 겨울이면 스케이트와 나무 썰매를 들고 저수지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수지 한복판에 얼음이 얇아서 아버지가 빠졌던 기억도 또렷하네요. 잠시 추억을 소환해봤어요. 하셨고 승자님도 얼마 전에 그 책 읽으셨다고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셨고 가리봉동님께서는 너무 슬프네요. 저는 좀 울어야 될 것 같아요. 지현 씨는 방송 사고니까 참으셔야겠죠? 극한 직업 하셨는데 또 울면 좀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 이번에 전해드릴 곡도 영화에서 쓰여서 강렬한 인생을 남긴 곡이에요. 3805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곡인데 9017번 쓰시는 분도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원고 마감에 쫓겼는데 겨우 마무리하고 생글에 기대어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신청하신 곡이 저희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어서 이거 좀 비장한 느낌도 나고 굉장히 극적인 곡이라서 마음에 드셨으면 합니다. 영화 해피엔드에서 강한 인상을 받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비 오는 날 버스에서 라디오에 이 곡이 흐르는데 저의 심장을 멎게 했답니다. 비 내리는 날인 어김없이 이 곡이 생각나요. 하시면서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번 이플라장주 도이치 929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청해 주셔서 함께 들을게요. 트리오 레제스프리의 연주입니다.

3805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인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번 E플랫 장조 도이치 929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였습니다. 트리오 레제스프리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명곡은 언제 들어도 좋아서 명곡이겠죠? 너무 좋네요. 오늘 여러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선곡이었습니다. 조조부터 오후까지 영화관에 있다가 생글 끝날 때는 극장을 나오는 기분일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2부에 그 영화 OST 그리고 또 영화에 삽입됐던 곡들이 이어서 나와서 더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비가 좀 적당히 내리면 좋은데 걱정스럽게도 많이 퍼붓네요. 0497번 쓰시는 분. 이 와중에도 생생클래식에서 들려주는 음악이 위로가 됩니다. 다들 비 조심하시고 비 피해도 적기를 바라봅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0607번 쓰시는 분 듣고 계신데 한식 음식점 주방입니다. 제가 찜기에서 쪄지는 느낌이에요. 제주 한라산 배롱나무 참 예쁜데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가봤네요. 동생이 일산의 요양병원에 있는데 방송 듣고 있을 홍지환에게도 안부를 전합니다. 셨어요. 이번에 준비한 곡도 또 잘 아시는 그런 곡이죠. 6869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습니다. 이바노비치의 도나우 벨렌, 도나우 강의 잔물결, 유진 오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바노비치의 도나우강의 잔물결이었습니다. 유진 오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7815번 쓰시는 분, 비 오는 날 들으니까 클래식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오네요. 힐링되니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이렇게 음악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비만 내리면 참 좋겠는데요. 3483번 쓰시는 분, 음악이 신나는지 4개월 된 저희 아이가 갑자기 옹알이를 마구마구 하고 있습니다. 아기랑 생생클래식 재미있게 잘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이 곡에도 반응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1656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습니다. 영화 조스에 나온 클래식 곡. 듣고 싶습니다. 후텁지근한데 이 곡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날 것 같아요 하시면서 요 곡 말씀해 주신 거 맞죠?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2단조 신세계로부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콘 푸어코 듣겠습니다. 세미온 비치코프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드보르자기의 교향곡 9번 2단조 신세계로부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콘포코였습니다. 세미온 비츠코프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의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포항에서 잘 듣고 계시죠? 4252번 쓰시는 분 그리고 8124번 쓰시는 분 늘 조용히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선곡은 정말 최고였어요. 난생 처음 콩국수를 만들려고 콩을 삶고 있는데 콩들이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것처럼 보이네요. 맛있게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좋은 음악에 힐링하고 있습니다. 이게 콩 삶는 게 어렵던데요. 저도 해봤는데 혹시나 오늘 좀 덜 맛있게 된다면 두부를 갈아서 쓰는 방법도 있으니까 조금 쉬운 방법도 그래도 모처럼 성공하시기 바라겠고요. 1809번 쓰시는 분은 비를 3시간째 맞고 있습니다. 도착한 곳이 배롱나무 꽃이 예쁜 곳인데 비가 너무 와서 자전거랑 휴대전화가 푹 젖어서 잠시 쉬면서 인사드리고 있어요. 아, 제가 음악 때문에 삽니다 하시면서 전해주셨는데요. 빨리 좀 멈춰서 이동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나름의 운치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조금 더 쉬어가실 수 있게 할게요. 도나우디의 아름다운 그대 모습 바기시마 센반자입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와 빈센초 스카렐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도나우디의 아름다운 그대 모습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와 빈센초 스카렐라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펩세로님이 유튜브로 클래식 듣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저를 여기로 유인했습니다 하셨는데 잘 오셨어요. 월요일 목요일 유튜브도 개장합니다. 오늘 끝곡은 펏셀의 사운드 더 트럼펫입니다. 앙상블 아마릴리스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매주 목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토벤의 중기 현악 4중주 가운데 라즈모프스키 1번 작품원 59죠. 타카치 4중주 전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에드바드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번호 16, 하베르 페리아네스의 피아노, 사카리 오라모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6개의 소나타 작품번호 2. 파가니니의 곡이라서 현란한 기교가 나올 줄 알지만 들어보면 달콤한 선율이 앞서죠. 귀족들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오케스트라처럼 연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리지 테레베시의 바이올린, 조냐 푸른바우어의 기타 연주입니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6개의 소나타 작품번호 2 전곡 제르지 테레베시의 바이올린 조냐 푸른바워의 기타 연주 오늘 명인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원한 연주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에드와드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의 2단조 작품번호 16 하베르 페리아네스의 피아노 사카리 오라모가 주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쥐를 마스네 무이타이스 가운데 명상곡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 리차드 모닝이 주연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의 부장조 작품번호 59의 1 라즈모프스키 1번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세 곡의 라즈모프스키 현악 사중주 가운데 구상이 아주 거대한 그런 작품이죠. 웅대한 느낌을 주는데요. 기법도 전체적으로 한껏 혁신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주 심하게 비판을 받았다고 하죠. 이 베토벤이 장난삼아서 이런 작품을 쓴 것으로 생각하고 관중들이 비웃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곡은 모두 4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지는데 모든 악장이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제2의 악장은 실질적으로 스케르초 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향곡 9번과 같은 배치라고 할 수 있죠. 1악장의 장대함과 3악장의 심각한 긴장감, 베토벤의 원숙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4악장에는 러시아 민요가 주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백작을 위한 감안한 그런 배려겠죠.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의 부장조 작품번호 59의 1 라즈모프스키 타카치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현악사중주의 부장초 작품 번호 59의 1 라즈모프스키 타카치 사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볼팡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6번 C장조 퀘르 545 릴리트 그리고리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피아노 학원 근처 가면 많이 들을 수 있는 곡이죠. 하지만 쉬운 소나타라고 하지만 진짜 잘 치기는 그럴수록 더 어려운 법입니다.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6번 C장조 KL 545 릴리트 그리고리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명인 주명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비는 내리고 바람은 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아직도 지나간 세월에 머물러 있지만 젊은 날의 희망은 거센 바람 속으로 하나둘 흩어집니다. 내 삶의 나날도 어둡고 우물합니다. 조용히 하렴 슬픈 내 마음아, 더는 원망하지 말아라. 구름 뒤에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으니 내 운명은 모든 사람의 운명과 다르지 않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한 번쯤 비가 내리는 법, 그리고 어떤 날들은 어둡고 우물하기 마련이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The rainy day, 비 오는 날. 해니 워즈워스 롱펠로의 시입니다. 단순히 비 오는 풍경을 노래한 시가 아니라 상실과 슬픔을 견디는 인간의 마음을 담은 작품이죠. 유럽 여행 중 아내를 잃은 롱펠로의 깊은 슬픔이 배어있는 시인데요. 그에게 비는 피해야 할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 한 번쯤 견뎌야 하는 삶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는 끝내 놓지 않았습니다. 비구름 뒤에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희망을요.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에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밀러의 시에 곡을 붙인 연가곡집이죠.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도이치번호 795 중에서 열 번째 곡 눈물의 비 트라니언 위겐 이었습니다. 왜 눈물의 비일까요? 청년이 시냇가에서 아가씨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내리는 비에 그만 아가씨가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청년의 눈에 빗물처럼 눈물이 가득 찹니다. 바리톤 토마스 크바스토프, 유스투스 자이엔의 피아노 연주로 목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비오

오늘 목요일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의도는 지금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물론 분명 장맛비가 퍼부는 지역도 있겠죠. 아무쪼록 침수 피해 없이 무탈하게 넘어가길. 이 첫 곡 제목처럼 눈물의 비가 아니길 바라봅니다. 휴가에서 돌아오니까 장맛비가 절 반겨주네요. 장맛비뿐이 아니라 우리 노날 가족 여러분도 저를 반겨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또 자리를 비워야 막 반가워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진희님, 승희님이 잘해 주시고 가셨어요. 아유, 말해 뭐해요. 우리 김승희 아나운서, 우리 후배님 뭐 너무 든든하죠. 저보다 더 클래식 좋아하고 진행도 잘하고 목소리도 차분하니 안정적이고 진짜 그렇죠. 공숙경님, 원래 안주인께서 돌아오셨군요. 김승희 아나운서님께서 편안하게 아주 잘해주셨어요. 송종희님, 그래요? 승희 아나님이 더 잘하실 수 있었는데 누를 끼칠까봐 감정 억제했다는 일설도 있던데요. 아까 물어볼걸. 좀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저도 하루 이틀 방송 들었는데 우와. 저 프랑스어 발음을 좀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다는 또 자극을 받았잖아요. 김승희 후배님 덕분에. 어쩜 그렇게 멋지게 프랑스어 발음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제2외국어가 불어였냐고. 그랬더니 중국어라네요. 강영실님, 이건 아니죠. 소연님 안 계시는 동안 다른 방송 들었어라. 이건 아닙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429 하나 쓰시는 분, 엄마 휴가에 삼촌이 잘 보살펴 주셨어요. 졸지에 우리 김승희 아나운서 막내 삼촌이 되는 건가요? 아, 임양실님이었군요. 반갑습니다. 한동안 바흐의 작품으로도 알려졌었던 곡이죠. 고트프리트 하이니 슈텔젤의 바로크 시대 노래입니다. Bis du bei mir, 그대가 곁에 있으면. 소프라노 엘리아 멜링, 구스타프 레온하르트의 합시코드 연주로 이어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곡 모차르트의 작품이었습니다. 베이스를 위한 아리아, Un bacio di mano, 손에 하는 키스는 쾌일번호 541이었습니다. 제목이 무슨 뜻일까요? 이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귀부인의 옷자락에 절을 하는 이런 점잖빼는 예법을 풍자하면서 이 젊은이에게 인생과 사랑에 대해 여유로운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조언하는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바리톤 로베르토 스칼드리띠, 크리스토프 루세가 지휘하는 레달랭 리리그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바로크 시대 독일 노래였죠. 고트프리프 하인리 슈텔자르의 그대가 곁에 있으면,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이 불렀고요. 구스타프 레오나르트의 합시코드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신지철님께서 소연님은 오셨는데 선곡표는 지각이네요. 금방 선곡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비 오는 날에 들으면 딱 좋겠다 싶은 음악이었어요. 탱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스타르 삐아졸라의 오블리비언, 망각입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삐아졸라 자신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모든 건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기억 속에 묻혀 잊히는 것뿐. 날 기억에 묻고 널 그 위에 다시 묻는다. 이 말도 정말 시 같죠? 오늘 소프라노 김원정의 음성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탱고의 두 거장을 이어서 만나봤네요. 방금 들으신 곡 카를로스 가르델의 솔레다드 고독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이제 날 지워버렸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싶지 않나요?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대의 전화를 기다리며 내 가슴은 거짓만 찾고 있죠. 이 영원한 고독이 얼마나 쓰고 깊은지. 이 사랑의 상실과 인생의 덧없음에서 오는 깊은 슬픔과 고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테너 마르첼로 알바레즈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먼저는 이 카를로스 가르델을 계승한 아르헨티나의 후배 작곡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언, 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고독으로 가라앉다가 결국엔 망각의 단계에 이르는 게 아닐까. 이 두 곡 들으면서 생각해 봤네요. 소프라노 김원정의 음성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환영을 해주고 계신데 다 소개해 드리긴 어렵고. 6494 쓰시는 분, 퇴근 전 하루를 마무리해 주는 목소리 기다리셨다고. 이 퇴근 전에 방점이 찍히는 거죠. 퇴근 전에 모든 소리는 반갑죠. 3810 쓰시는 분, 여전한 음성 반갑고 고맙습니다. 언제나 마음과 길을 흐뭇하게 하는 노날. 2085 쓰시는 분, 휴가는 즐거우셨으리라. 네, 덕분에 재충전 잘 하고 왔습니다. 0184 쓰시는 분, 그래요? 피디한테 물어봐야겠는데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청취율 조사 기간. 돌아오셨네 하셨어요. 청취율 조사 기간 잘해야겠는데요. 심은숙님 그리고 진영주님, 승희 아나님의 순수하고 담백한 진행 매력 있었습니다. 꼭 이 말 전하겠습니다. 아주 반가워하겠네요. 엄선주님, 윤승자님, 그리고 윤교환님, 언제 오시나 목이 점점 길어졌다고. 사슴이 되셨나요? 이상수님, 로고로 그리움을 달랬었죠. 오늘 같은 날은 시바 여왕의 도착 들어야 되는데 제가 여왕이 아니라서.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The summer we crossed Europe in the rain. 빗속에서 유럽을 여행했던 그 여름날처럼. 제목이 정말 가사를 궁금하게 만들죠. 이 빗속에서 유럽을 여행했던 추억을 통해서 이 권태로운 일상을 극복하고 다시 사랑을 나누자. 이렇게 얘기하는 노래였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좀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다시 젊어져봐요. 이번 주말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뭔가 일상생활에 권태에 찌든 연인에게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노래였어요. 아마 두 사람이 그런 기간이 있었기에 이런 노래가 탄생한 게 아닐까. 미국의 재즈 가수 스테이시 켄트의 음성으로 함께했는데 이게 그녀의 남편 짐 톰린슨의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또 이렇게 멋진 노래가 작품이 탄생한 것 같아요. 0896 쓰시는 분. 장마 소강 상태 오후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스테이시 켄트의 최애곡이라고. 세연님 웰컴백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번에는 바로크 시대 프랑스 작곡가입니다. 장 필립 라모의 첫 번째 오페라 이폴리트와 아리시 중에서 원래는 사실 원작은 비극으로 끝나는 사랑 이야기죠. 한데 라모는 해피엔딩으로 바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아리시와 이폴리트의 아리아 각각 들어보시죠. 아리시가 부르는 땅불 사크레 스주 트랑기어 거룩한 신전 평온한 안식처요. 이어서 이폴리트의 아리아입니다. 아, 포틸 앙응주 아, 그래야만 하는가. 아리시 역에는 소프라노 베로니크 장, 테너 장폴 후셰쿠르가 이폴리트 역을 노래하고요. 마르크 민콥스키가 지휘하는 루브르 음악가들의 연주입니다.

바로크 시대 프랑스 오페라였습니다. 장 필립 라모의 이폴리트와 아리시 중에서 두 곡의 아리아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폴리트의 노래였죠. 아, 그래야만 하는가. 먼저는 여주인공 아리시의 노래 거룩한 신전 평온한 안식처여 였습니다. 소프라노 베로니크 장, 테너에는 장 폴 푸시에코, 마르크 민콥스키가 지휘하는 루브르 음악가들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그리스 작곡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화음악, 안개 속의 풍경이나 또 율리시즈의 시선으로 친숙한 엘레니 카라엔드루의 또 다른 영화음악 들어보시죠. 영화 로사 중에서 로사스 송, 로사의 노래. 엘레니 카라인드루의 그녀가 직접 부르는 노래로 함께하겠습니다.

영화 음악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20세기 미국 작곡가 마빈 햄리쉬의 곡이었죠. 영화 추억 중에서 The Way We Were, 뭐 아카데미 주제가 상을 받은 명곡 중의 명곡인데요. 프랑스어 가사를 붙인 Toi et moi, 그대와 나였습니다. 영국의 4인조 파페라 그룹 일디보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그리스 영화 음악이었죠. 엘레니 카라인드루의 로사의 노래, 영화 로사 중에서 함께했습니다. 엘레니 카라인드루가 직접 불렀습니다. 어디를 다녀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노날 가족이 계셔서, 아까 빗속에서 유럽을 여행했던 그 여름날처럼이었잖아요. 제가 갔던 독일과 프랑스는 화창한 여름날이었습니다. 저 이 코너 참 많이 기다렸어요. 그리웠고요. 클래식 천일야화 이어집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제비. 라 론디네는 진실한 사랑을 꿈꾸지만 끝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 떠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비극보다는 쓸쓸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그린 작품이죠. 주인공은 화려한 사교계에서 살아가는 코르티잔 마그다와 순수한 청년 루제로입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지만 마그다는 자신의 과거가 루제로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곁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잠시 머물다 다시 날아가는 철새 제비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아름답고도 쓸쓸하게 그려낸 작품인데요. 이 쓸쓸하고 아름다운 이별이 존재하기 위해선 한때 찬란하고 화려했던 사랑의 순간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야 헤어짐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쓸쓸함이 함께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찬란한 사랑의 순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노래가 이 푸치니 오페라 제비 2막에 나오는 사중창입니다. 젊은이들이 사랑과 자유를 만끽하는 파리 축제의 밤이 열렸을 때 술잔을 들고 더들썩해지는 파리의 댄스홀 블리에 카페 한복판에서 내 인물이 사랑에 대한 축배를 나누죠. 코르티잔으로 살아왔지만 잠시 신분을 잊고 평범한 여인으로서 진짜 사랑을 맛보고 싶은 여인 마그다. 파리를 처음 경험하는 순진한 청년으로 낯선 도시에서 뜻밖의 이상적인 사랑을 만나 그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는 루제로. 하녀의 신분에서 벗어나 카페에서의 자유로운 밤을 즐기는 리젯. 사랑과 예술을 지적인 유희로 다루면서도 카페의 활기 속에서 감정의 열기를 즐기는 보헤미안 시인 프로니에. 네 사람은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죠. 마그다는 로맨틱하고 루제로는 순진하면서도 직설적인 현실 감각을 드러내고 리제트는 유희적이고 프로니에는 아이러니와 지적인 유머를 통해 사랑을 바라보는데요. 따라서 같은 사랑의 축배라도 인물마다 사랑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주는 사중창입니다. 네 사람이 각자의 방식대로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이 순간만큼은 한 잔의 축배 속에 모든 차이가 섞여버리죠. 바로 그 장면에서 네 사람이 부르는 사중창, 그대의 싱그러운 미소에 건배하리. Vebo al tuo fresco sorriso. 코르티잔 마그나, 마그다, 순수한 청년 루제로, 하녀 리제트, 그리고 보헤미안 시인 프로니에가 함께 부르는 사랑에 대한 건배 노래입니다.

푸치니 오페라 제비 2막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축배 4중창 그대의 싱그러운 미소의 건배하리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테너 파올로 가우테루치오 소프라노 바바라 비뉴델리가 함께했습니다. 마르코 아르밀리아토가 지휘하는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이 제비 중에서 마그다의 그 낭만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아리아입니다. 도레타의 아름다운 꿈 띄워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소프라노 안젤라 기우루기의 음성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0: ai vostri piedi.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그때가 꽃다운 나날이었는데 혀를 차다가 몇 년 후에 혀를 차고 있을 지금을 헤아리면 지금은 분명 꽃다운 날이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는 나날이 꽃다운데 그것도 모르고 나날이 새로웠는데 나날이 꽃다웠는데 안정옥 시인의 꽃다운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도 참 꽃다운 날, 꽃다운 날이었다고 회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는 나날이 늘 좋은 날, 꽃다운 날이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는 늘 꽃다운 날이 너무 짧았다고 탄식하곤 하죠. 하지만 꽃다운 날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류재현 작사 작곡 오지청 편곡 새 아리랑 김영우의 노래 오늘 첫 곡입니다.

류재현 작사 작곡 오지총 편곡 새 아리랑 김영우의 노래 오늘 FM 풍요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안정옥 시인의 꽃다운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이 꽃다움이라는 것이 꼭 젊음에서만 오는 건 아닐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시간의 소중함을 더 잘 느끼게 됐을 때 우리 하루하루는 더 꽃다울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도 매일 조금씩 꽃다워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는 류영선 작사 작곡 모두 다 꽃이야 이어드리죠. 성다경 어린이와 내손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입니다.

조금씩 더 꽃다워지고 있는 오늘. 먼저 류영선 작사 작곡 모두 다 꽃이야. 성다경 어린이와 내선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오혜영과 편지호 작곡 바람 쏟아지는 소리 들으셨습니다. 오혜영의 가요금 연주, 편지호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조선 전기 문신 최부, 표회록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제주에서 근무하다가 육지로 오는 길에 풍랑을 만났고 표류 끝에 명나라를 거쳐 겨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긴 여정을 기록한 글이 바로 표회록입니다. 그가 홍문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송흠이라는 사람이 그의 후배로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고향 마을은 서로 멀지 않아서 어느 날 송흠이 최부의 집에 말을 타고 놀러 왔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났냐고 최부가 물었더니 송흠은 역마를 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역마는 관리가 길을 갈 때 나라에서 지급하는 말이었죠. 그러자 최부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나라에서는 그대 집까지 타고 가라고 말을 내어준 것이네. 우리 집에 오는 것은 사사로운 나들이인데 어찌 역마를 타고 왔단 말인가. 휴가가 끝난 후 최부는 송흠의 잘못을 알렸고 송흠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때 최부는 떠나는 송흠의 손을 잡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부디 앞으로는 더 조심하길 바라네. 후배가 역마를 타고 자신을 만나러 왔다는 이유로 벌을 받게 만든 최부. 송흠 입장에서는 그가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부의 행동에는 다 뜻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처음부터 공사 구분을 철저히 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 실제로 송흠은 그 후로 다시 관직 생활을 이어나갔고 아주 청렴한 인물로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부는 송흠이라는 사람에게 일찌감치 관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려준 셈이고 진정한 선배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천년의 향기 김기수 작곡 등농 들으셨습니다. 대열이나 쇠로 만든 살에 종이나 헝겊을 씌워서 속에 등잔불을 넣어 들고 다니거나 달아두는 등인데요. 오늘 등농 가운데 1장 감상하셨네요. 주영이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FM 음악마을 이번에는 신동일 작곡 대금과 마림바를 위한 우 비우입니다. 구름이 잔뜩 낀 흐린 하늘을 바라볼 때 묘한 느낌을 표현한 곡이라고 하는데요. 감상해 보시죠. 박용호의 대금과 박광서의 마림바 연주입니다.

신동일 작곡 대금과 마림바를 위한 우, 박용호의 대금과 박광서의 마림바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목요일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박범은 작곡 돈돌라리 함께 하시죠. 북청 지역 사람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 돈돌라리를 주제로 한 가야금 변주곡인데요. 가야금 앙상블 여우별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박범은 작곡 돈돌라리 변주곡 듣고 왔습니다. 가금앙상블 여우별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우리 음악 이경섭 작곡 방황, 이준호가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살고 있는 골목길을 접어들면 마음도 마음의 골목길을 접어든다. 골목길에서의 생각은 구체적이다. 현실적이다. 넓은 길을 오가며 이 생각, 저 생각 들던 것이 길의 깔때기, 골목길에 접어들면 압축되고 요약된다. 원래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길의 모양을 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민복 시인의 산문집 눈물은 왜 짠가 중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큰 길에서 골목길로 접어들 때 우리의 생각도 길을 닮아가고 길처럼 이어진다고 한민복 시인은 말합니다. 넓은 길에서는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함께 일어나는데 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부터는 생각이 걸러지거나 압축되는 것 같다고 하네요. 큰 길을 지나 골목을 지나 집으로 가는 동안 어지럽고 막연하던 생각들은 마치 깔때기를 통과하듯이 하나로 모이게 되고 조금은 더 정리된 마음으로 집에 들어서게 되는 걸까요? 골목에 대해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골목길은 휘어지기를 즐긴다는 오규원 시인의 시구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골목길은 휘어지기를 즐긴다는 오규원 시인의 시구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어떤 선택, 이를테면 방향성을 선택, 전환한다는 것 아닌가? 큰 길은 대략적인 방향을 알려주지만 시인의 말처럼 휘어진 골목길은 우리가 갈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크고 넓은 길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좁은 골목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최은상 작곡 영화 선택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엔딩 테마 제3의 길 오늘 끝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멋과 풍요 이야기 풍류 오늘을 거닐다 함께 나눠봤습니다. 폭염과 폭우의 계절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비 피해 괜찮으신지요? 벌써 폭우 피해 소식도 들리고 있고 또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녁에는 빗길 운전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녁 잘 챙겨 드시고요. 건강에도 유의하시고요. 주변 잘 살피면서 안전한 하루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FM 풍요마을 오늘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테니스와 배드민턴과 탁구의 장점을 합친 피클볼이라는 새로운 운동이 있는데 요즘 이 운동에 푹 빠졌다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요즘 디오라마라고 부르는 미니어처 조립에 푹 빠져서 퇴근 후와 주말을 좋아하는 그 작업에 바치고 있다고 했고 좋아하는 연주자를 발견해서 그 사람의 공연을 보고 평소에도 찾아 들으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분도 있네요. 좋아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이야기할 때의 표정을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좋아하는 걸 이야기할 때의 표정은 누구나 반짝반짝하죠. 좋아하는 것도 재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도 참 멋집니다. 좋아하는 것 하나쯤 품고 이 여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비가 쏟아졌다 말다 하는 변덕스러운 날씨, 별일 없으셨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리처드 로저스 작곡의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의 넘버죠. My Favorite Things. 이 곡 참 재즈 뮤지션들이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죠. 네, 이 곡을 오늘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이자 또 영화 드라마 배우이기도 한 레슬리 오돔 주니어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전주영 씨, 와, 비 오는 날씨에 어울리는 정말 근사한 곡이네요. 라고 첫 곡 들으셨고요. 정혜신 씨, 여기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예요. 중부지방에도 큰 피해가 없길 바라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제가 오늘 방송국으로 오려고 나올 때쯤에는 정말 쏟아 부었는데 오는 도중에는 또 아주 진한 구름 사이로 살짝 해가 또 잠깐 쨍 하고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가 정말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네, 오늘 비 어떠셨는지 피해는 또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없었기를 바라면서요.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세음이 보이는 라디오는 내일 금요일까지 함께합니다. 또 이번 주엔 풍성한 선물도 있죠. 여러 선물이 있는데요. 멋진 음반과 커피 쿠폰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된 분께 음반 혹은 커피 쿠폰 선물하겠습니다. 혹시나 청취율 조사 전화가 걸려오면요. 낯선 번호라도 잘 받아주시고 매일 저녁 6시 KBS 클래식 FM의 세상의 모든 음악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영화 피아노의 음악입니다. 1993년 제인 캠피언 감독의 영화죠. 19세기 중반에 뉴질랜드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 참 영상도 아름다웠고 음악을 또 잊을 수가 없지요. 영국의 작곡가 또 피아니스트이자 영화음악가인 마이클 나이먼의 오리지널 스코어 가운데 이 곡 전해드리죠. The Heart Asks Pleasure First입니다.

제인 캠피언 감독의 영화 피아노의 음악, 마이클 나이먼의 곡 The Heart Asks Pleasure First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김난희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5년 만에 일을 내려놓고 쉬는 중입니다. 50대 중반을 통과하는 중인데도 나는 여전히 치열했던 19의 골목들을 내달리고 있는 것만 같네요. 열심히 달려 다다른 이 시간에 나에게 이제 좀 쉬어도 좋다고 위로의 말 건네봅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국수용 씨도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챗 베이커의 이 곡 신청합니다. 멀리 있는 오랜 친구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두 분의 신청곡 두 곡 이어드리죠. 먼저 Love Your Spell Is Everywhere 1920년대 발표됐던 곡인데 이 곡 오늘은 커티스 퓰러가 이끄는 커티스 퓰러스 퀸텟의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쳇 베이커의 그 나른한 목소리 이 즈음에 잘 어울리기도 하죠. 쳇 베이커가 노래한 이 곡에서는 트럼펫 연주는 없었습니다. 쳇 베이커의 Almost Blue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커티스 퓰러의 트럼본, 또 토미 플라나간의 피아노, 베니 골슨의 테너 색소폰, 그리고 지미 게리슨의 베이스와 알 헤이우드의 드럼 연주, 이 커티스 퓰러 오중주단의 연주로 Love Your Spell Is Everywhere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안내해드릴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번 주 청취율 조사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022056으로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고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1542번 쓰시는 분께서 세움에서까지 커피 쿠폰 줄 필요가 있나요? 하시면서 불편하다는 심정을 문자로 보내주셨네요. 네, 사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핑계로 애청자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요. 정말 작고 소소한 선물이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커피 대신, 제가 아까 커피라고 말씀드렸는데 커피 대신 시원한 망고 주스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 노영희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아주 오래전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의 기억을 소환하며 이 샹송을 신청합니다. 당시 저는 부산 대표로 프랑스어 경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1등을 하면 프랑스 어학연수 기회가 주어졌기에 대학생 수준의 공부를 하면서 밤을 새우곤 했죠. 그런데 막상 시험 문제는 너무도 쉬웠고 오히려 그 쉬움에 당황했는지 자잘한 실수로 탈락하고 말았어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기차 안 창밖을 보며 서럽고 억울해서 얼마나 흐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어폰에서 우연히 흘러나온 노래가 바로 이 곡이었는데 그때 그 상황에선 가사가 전혀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프랑스어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불문과 진학도 포기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문득 그날의 그 노래가 떠올라 다시 찾아 들어봤습니다. 생명선이라는 노래 제목처럼 어쩌면 그 실패도 제 인생의 긴 선 위에 그려진 하나의 흔적이겠지요. 오늘 이 노래 들으면서 그때의 어린 저를 이제는 조용히 안아주려고 합니다. 제 지난날의 아픈 손가락 같았던 이 곡을 세음에서 꼭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노영희 씨께서 정하신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Eve du Day. 모든 프랑스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수죠.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고 있는 가수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이브 듀데이가 노래하는 La Ligne de Vie 생명선이라는 샹송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글루크의 오페라죠.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정령들의 춤이었습니다. 이 곡을 오늘은 아이오나 브라운이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샹송이었죠. 이브 듀데이가 곡을 쓰고 노래한 라 리니어 드 비 생명선이라는 곡이었습니다. 8685번 쓰시는 분, 약속이 있어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선곡에 빠져들어 일어나기 싫네요. 우째할까요? 앞으로 약속은 8시 이후로 잡아야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녁 약속 아니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망고 주스 한 잔 보내드리고요. 또 7006번 쓰시는 분, 만나는 주변 모든 분들께 세상의 모든 음악 들어보라고 열심히 선전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광고를 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럼 또 드려야죠. 망고 주스 쿠폰 보내드리고요. 2596번 쓰시는 분, 타방송에서 넘어와 세상의 모든 음악을 애청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가고 있네요. 처음 며칠 동안은 잘 적응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즐거운 저녁 2시간 힐링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소개해 주신 어느 분께 감사 말씀도 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서로 소개해 드리고 또 소개받고 함께 들으시네요. 네. 소개해 주신 분과 함께 드시라고 망고 주스 두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음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즈 피아노의 시인 빌 에반스의 3대 명반을 모은 한정판 3LP 박스 세트와 또 일러스트 북을 포함한 두 장의 CD 세트입니다. 빌 에반스의 Everybody Digs Bill Evans 그리고 Portrait in Jazz, 또 세 번째 Waltz for Debbie 이렇게 세 장의 명반을 새로 리마스터링해서 세 장의 컬러 LP에 담고 24쪽의 일러스트로 해설한 500세트 한정 LP 박스 세트, 빌 에반스의 솔로 명연주부터 귀에 익숙한 트리오 연주까지 담긴 최고의 재즈 앨범 빌 에반스 루미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리스트 짐 홀과의 듀오까지 빌 에반스의 전성기를 집대성한 29곡이 일러스트 해설과 함께 수록된 두 장의 CD 앨범 빌 에반스 루미도 드리는데요. 이번 주 새 음을 함께 듣고 있는 분들과의 사연 또 신청곡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께는 LP를 또 다른 5분께는 CD를 드리겠습니다.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로, 네, 꼭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문자에는 LP 또는 CD 중에 원하시는 한 가지를 꼭 적어주시고요. 당첨자는 매일 선곡표에 또 올려두겠습니다. 이번 주 선물로 드리는 음반에는 없는 연주지만 오늘은 이 곡을 보컬 버전으로 전해드리죠. Waltz for Debbie를 스웨덴어로 노래한 곡입니다. 그래서 Waltz for Debbie는 부제 괄호 안에 들어있고요. 제목을 Monika's Waltz라고 지었네요. 왜냐하면 모니카가 부르는 노래라서 그렇습니다. 스웨덴의 재즈 가수 모니카 세텔룬드의 노래 빌 에반스 트리오가 함께합니다. 들어보시죠.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 복구 공사가 모두 끝나고 성당이 다시 사람들 곁으로 돌아온 지도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상처를 딛고 우뚝 선 그 거대한 고딕 대성당을 바라보고 있으면 프랑스 뮤지컬의 자존심 노트르담 드 파리가 자연스럽게 생각납니다. 빅토르 위고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노트르담 드 파리는 브로드웨이 뮤지컬과는 다른 아우라를 가지고 있죠. 프랑스 뮤지컬 특유의 예술성과 웅장함이 돋보이는 이 작품은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유명 가수이자 작곡가인 리시아르 코치안테가 곡을 썼고 캐나다 퀘벡 출신의 작사가 릭 플라몽동이 텍스트를 완성했습니다. 1998년 파리에서 초연된 이래 굉장한 흥행 기록을 세웠죠. 우리나라에서는 오리지널 팀의 내한 공연은 물론이고 라이선스 공연까지 매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노트르담 드 파리는 성스루라는 방식을 택하고 있지요. 대사 없이 노래로만 이어지고 반주는 녹음된 음원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배우들은 노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노래를 부르는 배우는 춤을 추지 않고 춤을 추는 댄서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는 철저한 분리 방식으로 보컬의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죠. 보컬이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절망과 사랑을 노래하는 동안 현대무용과 아크로바틱, 비보잉이 결합된 역동적인 안무가 무대 위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거대한 성당 벽면, 움직이는 대형 종들, 거대하고 직관적인 세트가 시선을 사로잡는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많겠죠. 1482년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를 향한 세 남자의 엇갈린 사랑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소외된 이들의 숙명을 다루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시작을 알리는 Le Temps des Cathédrales, 대성당들의 시대 들어보시죠.

과지모도의 슬픈 운명을 예언하듯 그리고 한 세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듯 은유 시인 그랭구아르의 목소리가 압도적인 분위기를 만들던 기억이 납니다.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지. 인간은 별을 향해 올라가길 원했고 새 역사를 쓰고자 했지. 유리창 위나 단단한 돌 위에. 시인과 음유시인들은 사랑의 노래들을 불렀고 인류에게 더 나은 내일이 올 거라고 약속해 주었지.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인간은 별을 향해 올라가길 원했고 새 역사를 쓰고자 했지. 하지만 이제 대성당들의 시대는 무너져 내리네. 음악이 데려다준 과거의 시간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하고 질투를 마주하지요. 또 그곳에서도 여전히 외로운 사람들, 소외된 존재들을 마주했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문을 열던 그 노래, 이 작품에서 화자 역할을 한 그랭구아르 역의 브루노 벨티에가 부른 르 똥 데 카테드랄, 대성당들의 시대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곡입니다. 토카타와 푸가 디단조, 바흐 작품 번호 565입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위한 독주곡이죠. 원래 이 곡을 오케스트라로 편곡했습니다.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디단조, 바흐 작품 번호 565였습니다. 레오폴드 스토콥스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죠.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내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9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분입니다.

Moonlight Serenade였어요. 글렌 밀러가 작곡하고 연주했던 곡이죠. 바로 그 원곡으로 오늘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When I Fall in Love 이 곡을 오늘은 토니 베네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랄프 샤론의 피아노 그리고 카운트 베이시가 이끄는 그의 밴드의 연주가 함께 했고요. 7223번 쓰시는 고고님이네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라디오로만 청취했는데 유튜브가 있었군요. 10여 년 만에 다시 청취합니다. 뭐가 그렇게 분주했는지 급하게 5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네요.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끊김없이 쭉 오시기 바랍니다. 또 4399번 쓰시는 분은 지금 서점 카페에서 시집 한 권을 픽해서 읽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주 여유로운 저녁을 보내고 계시네요. 또 7202번 쓰시는 분 남은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비가 그쳤네요. 저녁 준비하며 저를 기다리고 있을 아내를 위해 신청곡 보냅니다 하시면서 기쿠지로의 여름 신청하셨는데 이 곡은 또 조만간 준비하겠습니다. 여름 동안에 한 몇 번 더 듣겠죠 아무래도. 네, 오늘은 대신 망고 주스 먼저 보내드리죠. 앞서 카페에서 함께하고 계신 4399번 쓰시는 분께도 망고 주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태국의 가수인데요. 수멧 옹아트라는 가수입니다. 휘파람을 잘 부는 가수로 아주 유명한데요. 그가 휘파람과 또 우클렐레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곡입니다. 이 곡은 태국의 전설적인 포크밴드 차트리의 인기곡인데 그 곡을 편곡했습니다. 아워시 우리의 바다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어네테 아벡토와 당신과 함께한 여름이라는 제목이죠. 스위스의 연주그룹 스위트피플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알로하웨 하와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이죠. 이 곡 빌리 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대에게 작별을 이라는 의미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태국의 가수 수멧 옹앗 가 노래한 Our Sea, 우리들의 바다였습니다. 8016번 쓰시는 분, 다음 주에 기관 평가가 있어서 한 달째 거의 매일 야근 중입니다. 뒷목이 너무 뻐근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가 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네, 기관 평가가 뭘까. 네, 힘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2186번 쓰시는 분, 좋은, 아니군요. 또 좋은 음악 신청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5845번 쓰시는 분, 1002번, 또 4626, 1761번 쓰시는 분, 또 앞서 야근 중이셨던 8016번 쓰시는 분께도 오늘 망고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음악들도 네, 늦지 않게 조만간 준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상돈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저는 강원도의 평범한 50대 가장입니다. 얼마 전 문득 제가 첫돌을 지나던 여름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목소리도 추억도 기억나는 것도 없지만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가 보고 싶어지네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아들 우솔이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뵈러 속초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곁에 계신 분들은 오늘 저녁 따뜻한 안부 한마디 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저처럼 오래전에 떠난 가족을 그리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음악이 그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엔니어 모리코네의 영화음악을 청하셨어요. 피아니스트의 전설의 테마곡이죠. Playing Love. 이 곡을 스티에판 하우세르의 첼로 연주, 프라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애니어 모리코네의 영화 음악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뒤에 들으신 두 곡에는 에다 델로르소의 스캣송이 들어가 있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 Once Upon a Time in America OST에서 데보라의 테마였고요. 그 전에는 Love Affair OST에서 피아노 솔로, 그리고 가장 먼저 들으신 곡 피아니스트의 전설의 테마곡 Playing Love를 투 첼로스의 멤버죠. 스티판 하우세르의 첼로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빌 에반스 음반 당첨된 분들 발표하겠습니다. 0814번 쓰시는 분, 요즘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을 앞두고 종일 숫자와 씨름하고 있네요 하시면서 공부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꼭 빌 에반스 음악을 듣게 된다고 LP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빌 에반스 LP 응원하는 마음으로 선물하겠습니다. 그리고 8918번 쓰시는 분, 아이가 피아노를 전공하려다가 크게 절망하고 학교마저 그만두었었습니다. 다행히 방황 끝에 다시 학교에 가게 됐고 지금은 즐겁게 재즈 피아노를 배우고 있네요 하셨어요. 그러면서 CD를 청하셨네요. 주말에 기숙사에서 돌아온다는 자녀분과 함께 들으시라고 CD 선물하겠습니다. CD 당첨된 8918번 쓰시는 분, LP 당첨된 0814번 쓰시는 분께서는 지금 바로 샵 9310 문자로 음반 받으실 분과 받으실 분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칼 젠킨스가 이끄는 프로젝트 그룹이죠. 아디에무스의 아디에무스 이어드립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꽃을 꺾어오듯 소유하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과 소유하는 일을 우리는 종종 혼동하곤 하죠.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사실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소유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아름다움은 더 오래 누릴 수 있고 더 깊은 의미가 되어주기도 하죠. 소유의 욕망을 가장 우아하게 비껴가도록 해주는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차경이라는 말, 풍경을 잠시 빌려온다는 뜻입니다. 차경은 풍경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창 하나를 정성껏 내어 멀리 있는 산과 숲, 하늘을 방 안으로 초대하는 일이죠. 소유하지 않으니 빼앗길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 것이 아니니 마음대로 손대거나 바꾸려 들지도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자연이 그려내는 시간을 감사하게 누릴 뿐이죠. 아름다움은 움켜쥐려 할수록 작아지거나 상처를 입게 되고 소중하게 빌려 쓸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차경의 철학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공간 중에 하나로 담양의 소세원을 꼽더군요. 16세기 선비 양산보는 스승을 잃고 낙심한 채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는 자신의 정원을 꾸미기 위해 계곡을 메우거나 산을 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이 이미 만들어 놓은 풍경에 기댔습니다. 심지어 담장도 아주 낮게 만들어서 담장 너머 대숲과 바위, 계곡의 물소리와 산자락까지 모셔왔죠. 땅을 넓힌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시야를 넓힌 그 선택이 정말 멋집니다. 빌려 쓴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소유하고 관리하느라 시간을 바칠 일도 없고 그저 감탄할 수 있는 마음과 시선만 준비하면 되니 정말 훌륭한 방식입니다. 소유하겠다는 각오를 빌려 쓴다로 바꾸면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가짐부터 태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이 달라지겠죠. 풍경도 계절도 다 빌려 쓰는 것이며 언젠가 기쁘게 돌려줘야 할 것이니 눈앞에 존재를 가두지 않고 우리도 거기 갇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잘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잘 쓰고 돌려줄 임무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 생각해보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임무도 무척 근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서는 풍경을 빌려온다는 차경이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소지로의 오카리나 연주 The Quiet Earth, 고요한 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의 페드로 게라의 디브호스 아니마도스 만화라는 곡입니다.

스페인 가수 페드로 게라가 노래한 니부호스 아니마도스 만화라는 곡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킴 나자리안과 피터 엘드리치의 허밍 Yesterday Once More입니다.

킴 나자리안과 피터 엘드리치의 목소리의 Yesterday Once More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8시부터는 KBS 교향악단의 제828회 정기연주회를 중계방송해드립니다. 프로코피예프, 라흐마니노프의 음악들 이어서 감상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청취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실황특집 중계방송 진행을 맡은 최은규입니다. 오늘은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펼쳐지는 KBS 교향악단의 제828회 정기연주회 공연 실황을 전국에 중계방송해드립니다. 오늘 KBS 교향악단 정기연주회는 네덜란드 출신의 지휘자 안토니 헤르무스가 지휘를 맡았는데요. 안토니 헤르무스는 지금 현재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입니다.

네, 오늘 지휘를 맡은 안토니 헤르무스가 네덜란드 지휘자이니만큼 또 이 네덜란드 작곡가 바게나르의 곡을 더욱더 훌륭하게 해석해내리라 기대가 됩니다. 시라노 드 벨주락 서곡은 에드몽 로스당의 희곡 시라노 드 벨주락에서 영감을 받은 연주회용 서곡입니다. 1905년에 작곡이 됐고요. 특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입니다. 이 바게나르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팀에 굉장히 풍성한 관현악을 선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안토니 헤르무스가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로 바게나르의 시라노 드 벨주락 서곡 들으시겠습니다.

요한 바게너르의 시라노 드 베르주락 서곡 작품 번호 23 감상하셨습니다. 시라노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담은 곡인데요. 굉장히 생생하고 활력 넘치는 연주가 일품이었습니다. 연주에는 안토니 헤르무스가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롯데 콘서트홀에서 펼쳐지는 KBS 교향악단의 정기연주의 실황 듣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곡으로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이 연주되는데요. 세르비아 태생의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 네마냐 라두로비치가 이 곡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됩니다. 라두로비치는 특히 21세기의 파가니니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관객을 사로잡는 카리스마, 아주 뛰어난 기교를 선보이고 있는 연주자인데요. 이제 그의 연주로 들으실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은 1935년에 마드리드에서 초연된 작품입니다. 스페인에서 완성이 돼서 이제 마드리드에서 초연됐고, 마드리드 청중을 좀 감안해서 작곡을 한 곡이라서 그런지 특히 이 곡에는 3악장이 좀 스페인 음악의 색채가 강하게 표현된 것이 특징입니다. 오케스트라 타기 주자가 이제 캐스터네츠도 연주를 하게 되죠. 원래 그 이 곡의 초연은 로베르 슈땡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맡았지만 이후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야샤 하이피츠가 이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을 자주 연주하면서 이 곡이 더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곡은 전체의 3악장 구성인데요. 1악장은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은 느린 악장 안단테 아싸이, 그리고 3악장 알레그로 벤 마르카토로 되어 있습니다. 1악장 도입부에서부터 바이올리니스트가 아주 인상적인 선율을 연주하면서 시작하는데, 오늘 연주를 맡은 네마냐 라두로비치 굉장히 고운 소리로 연주를 한다는 단원들의 평이 있었습니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아주 멋진 모습의 바이올리니스트 네마냐 라두로비치 무대로 입장했습니다. 긴 머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마냐 라두로비치의 연주로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안토니 헤르무스가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이 함께 연주합니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G단조 작품 번호 63 전 3악장 모두 들으셨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3악장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긴장감 넘치는 연주 아주 리듬이었는데요. 바이올린 연주의 네마니아 라두로비치였습니다. 안토니 헤르무스가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롯데 콘서트 홀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KBS 교향악단의 정기연주의 시간 듣고 계십니다. 네, 레마니아 라두로비치 2악장에서는 굉장히 또 기단결 같은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줬는데 또 3악장에서는 막 록스타를 감불케 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연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지금 관객들 반응이 아주 뜨겁고 네, 지금 지휘자 안토니 헤르무스가 계속해서 이 바이올리니스트 네마니아 라두로비치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아주 연주가 만족스러웠다는 그런 표정이 보입니다. 네, 지금 지휘자와 합연자 관객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마니아 라두로비치는 1985년 세르비아 태생의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요제프 요하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을 비롯해서 NSP 국제 콩쿠르, 크레모나 스트라디바리우스 콩쿠르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수상했고요.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음반으로 2024 오프스 클래식 어워드 협주곡 등 올해 음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다시 무대로 나와서 관객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KBS 교향악단 단원들도 네마니아 라두로비치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정말 감탄스러울 정도로 그 음색이 아주 비단결 같은 그 음색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관객들이 계속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마니아 라두로비치는 머리가 길어서 그런지 더욱더 락스타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또 21세기의 파가니니라고 왜 불리는지를 실제 이렇게 공연장에서 연주를 들어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객들을 사로잡는 무대 매너와 그리고 탁월한 기교 그런 것들이 파가니니를 좀 연상시킵니다. 네, 관객들의 커튼콜이 계속돼서 다시 한번 네마니아 라두로비치 무대로 나왔는데요. 앙콜 곡을 한 곡쯤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앙콜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네마냐 라드로비치의 아주 특별한 앙콜 연주 들으셨습니다. 21세기의 파가니니라는 별명에 걸맞은 파가니니 카프리스 24번을 연주했는데 자신만의 방식대로 아주 독특하게 연주했습니다. 주제를 연주한 다음에 갑자기 또 카프리스 5번의 주제도 나오기도 하고 반주도 나름대로 아주 멋있게 해석을 했는데 연주 중에 또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오기도 했고요. 네, 어떤 관객은 또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면서 최고라고 찬사를 보내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네, 정말 21세기에 걸맞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르비아 태생의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 네마냐 라드로비치 이번 KBS 교향악단과 첫 무대인데 아주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무대 선보였습니다. 커튼콜이 계속돼서 다시 한번 또 네마냐 라드로비치 다시 한번 무대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악기를 들지 않고 그냥 나왔군요. 그리고 네 관객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대담한 앙콜 연주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 무대에서의 네마냐 라드로비치 평을 보니까 과감한 시도와 즉흥성이 돋보이는 대담한 해석을 선보여서 굉장히 관객들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연주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KBS 교향악단 정기연주에 이제 쉬는 시간인데요. 쉬는 시간 동안 음반곡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8번 D장조 쾌헬 504 프라하 중에서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 들으시겠습니다. 크리스티안 차리아스가 지휘하는 로잔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38번 D장조 쾨겔 504 일명 프라하 중에서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크리스티안 차하리아스가 지휘하는 로잔 챔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롯데 콘서트홀에서 펼쳐지는 KBS 교향악단의 828회 정기연주의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쉬는 시간 동안 음반 한 곡 들으셨고요. 이제 잠시 후 2부 공연이 시작되겠습니다. 공연 2부에서는 안토니 헤르무스의 지휘로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이 연주됩니다. 오늘 공연 지휘를 맡은 안토니 헤르무스는 네덜란드 출신의 지휘자입니다. 암스테르담 음악원 네덜란드 국립오케스트라 지휘 석사 과정의 객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또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로 활동 중입니다. 북 네덜란드 오케스트라 수석 객원 지휘자로도 활동했고 오페라 지휘자로서 또 오페라 노스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시몬 보카네그라로 리뷰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오늘 KBS 교향악단과 함께한 무대에서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을 선보이게 되는데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은 라흐마니노프의 마지막 관현악곡이죠. 세 개의 춤곡으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본래는 라흐마니노프가 발레를 염두에 두고 작곡해 둔 것으로 보이는 작품입니다. 유명한 안무가 미하일 포킨과 공동 작업으로 발레 파가니니라는 작품을 성공적으로 무대에 올린 라흐마니노프가 또 다른 이제 발레 작품을 생각하면서 이제 세 곡의 관현악 춤곡을 작곡했는데 그만 이 프로젝트가 좌절되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춤곡을 묶어서 심포닉 댄스 즉 교향적 무곡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 작품은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됐습니다. 마지막 작품이라는 것을 라흐마니노프 자신이 예감을 했는지 이 곡은 좀 젊은 날을 좀 회상하는 듯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교향곡 1번의 테마도 나오고 또 죽음을 상징하는 그레고리안 성가 분노의 날 선율도 들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지금 오늘 공연의 객원 악장을 맡고 있는 토르스텐 야니케 네, 바이올리니스트 토르스텐 야니케가 입장해서 조율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토르스텐 야니케는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의 전 악장으로 활동했고요. 오늘은 KBS 교향악단의 객원 악장으로 공연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들으실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 1악장은 논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왈츠 템포로 된 곡이고요. 3악장은 렌토 아사이 그리고 알레그로 비바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휘자 안토니 헤르무스 무대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안토니 헤르무스가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로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 작품 번호 45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 작품 번호 45 감상하셨습니다. 1악장 논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템포 디바이스, 3악장 렌토 아싸이, 알레그로 비바체까지 전악장 모두 들으셨는데요. 연주에는 안토니 헤르마스가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롯데 콘서트홀로부터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KBS 교향악단의 정기연주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연주된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 지휘자 안토니 헤르모스가 굉장히 세심하게 지휘를 해서 일사불란한 연주가 이루어졌죠. 굉장히 뭐랄까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지휘봉 없이 손으로만 지휘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단원들 얘기로는 리허설 때 마치 아무래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시는 지휘자라서 그런지 굉장히 연습을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이끌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연주에서도 굉장히 정돈된 연주, 그리고 또 리듬감이 잘 살아난 연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안토니 헤르모스 단원들 한 명 한 명 일으켜 세우면서 박수를 보내고, 네. 네, 지금 타악기 주자들이 일어났는데 환호 소리가 가장 크군요. 네, 타악기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죠. 그리고 이 곡은 타악기뿐만 아니라 또 피아노와 하프까지 편성돼서 오케스트라 소리가 굉장히 풍성하고 다채로웠는데, KBS 교향악단 참 정돈된 연주 들려줬습니다. 네, 지휘자 안토니 헤르모스 참 활기차고 명랑한 성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휘하는 모습도 그렇고 단원들을 대하는 모습 굉장히 명랑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금 현악기 단원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올라 수석과 악수를 하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은 세컨 바이올린. 날이 갈수록 KBS 교향악단의 연주가 점점 더 이렇게 다듬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지금은 또 오늘 100원 악장으로 참여한 전 그리체니 오케스트라의 악장 크리스텐 야니케가 일어나서 인사를 했고요. 전체 오케스트라 단원들 모두 일어나서 관객들 환호에 답하고 있습니다. 네. 지휘자가 참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 인상적입니다. 오늘 단원들과 호흡도 아주 참 좋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롯데 콘서트홀에서 보내드린 KBS 교향악단의 제828회 정기연주의 중계방송과 함께하셨습니다. 프로듀서 하석필, 엔지니어 황수호, 김정규, 박송하, 박기용, 진행의 최윤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1년생 식물들은 줄기며 가지를 처음부터 아주 쉽게 빨리 지어 올린다. 다년생 식물들은 반대다. 기둥이며 가지와 꽃과 잎을 아주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들여서 천천히 지어 올린다. 식물마다 처음부터 자기들한테 맞는 건축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건축법, 사람의 일상에도 꼭 필요할 텐데 가끔 잊고 지낸다. 지난 며칠 크게 마음 쓰며 힘들어한 일은 사실 가볍게 넘겼어야 했던 일이고, 거기에 마음을 쓰느라 채 신경을 쓰지 못한 일이 정작 크고 중요한 일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기도 한다.

클로드 볼링의 플루트과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 상티망탈,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장피에르 랑팔의 훌륭 연주로 첫 곡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2주간의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지난 월요일부터 악기별 베스트 음악들 다시 듣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날 피아노였고요. 둘째 날 바이올린, 그리고 어제 첼로의 음악들에 이어서 오늘은 관악과 기타 연주 음악들 모아서 두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아, 예전에 들었던 거랑 똑같은 방송일 줄 알았는데 뭔가 느낌이 다르네요, 계절이 달라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하기를 참 잘했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당신의 방과 음악 특집 5세기 클래식의 물들다 관악 그리고 기타 편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 청취자 참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지 않더라도 저희 모아서 또 적재적소 필요한 날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모바일 콩 열려있고요. 문자는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자, 오늘 이어드릴 곡은 팡파르 모음곡 세 곡입니다. 아론 코플랜드의 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르, 이어서 카로 울프의 카르미나 브라나 중에서 오포르투나, 그리고 세 번째 곡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중에서 개선 행진곡입니다.

아론 코플랜드의 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르, 칼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고요. 이어서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브라나 중에서 오프로트나,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와 탱그루드 페스티벌 합창단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신 곡,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중에서 개선 행진곡이었습니다. 아서 피들러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플루트과 함께하는 음악들을 준비했는데요. 아주 서정적인 멜로디를 갖고 있는 네 곡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G단추 바흐 작품 번호 1031 중에서 2악장 시칠리아노, 예레나 그라페나오의 플루트, 마리아 그라프의 하프 연주입니다. 이어지는 포레 시칠리아노, 에마뉘엘 바흐의 플루트, 마리코 알라쿠의 하프입니다. 비제의 아르레 여인 모음곡 2번 중에서 미누엣, 막상스 라비의 플루트, 토시코 키류의 피아노 연주고요. 네 번째 곡, 슈체실 샤미나드의 플루트 콘체르티노 디장주 작품 107, 볼프강 슐츠의 플루트, 올라 루트너가 지휘하는 하이든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정적인 플루트 멜로디와 함께한 음악 네 곡이었습니다.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G단조 중에서 2악장 시칠리아노, 이레나 그르페나우의 플루트, 마리아 그라프의 하프였고요. 포르의 시실리엔느, 엠마뉴엘 바우의 플루트, 마리코 안나쿠의 하프였습니다. 이어진 비제의 아르레 여인 모음곡 2번 중에 미뉴엣, 막상수 라루의 플루트, 토시코 키류의 피아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신 샤미나드의 플루트 콘체르티노 디장초, 볼프강 슐츠의 플루트, 올라 루트너가 지휘하는 하이든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계속해서 아주 매혹적인 오보 소리를 함께 간직한 음악들 네 곡입니다. 알비노니의 오보 협주곡 디단초 작품 9의 2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이어서 치마루사의 오보 협주곡 C장조 중에 1악장 서주 라르게토, 슈만의 세계 로망스 작품 94 중에서 2번 아인파흐 이니히 꾸밈없이 진심으로, 그리고 네 번째 곡은 엔니오 모리콘의 음악 영화 미션 OST 중에 가브리엘스 오보입니다.

알비노니의 오보협주곡 디단초 작품 9의 2중의 2악장 아다지오, 하인스 홀리거의 오보, 이무지츠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진 치마루스의 오보협주곡 C장추의 1악장, 브리냐호프의 오보, 이안 왓슨이 위하는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였고요. 슈만의 세계 로망스 작품 94 중에서 2번, 꾸밈 없이 진심으로, 알브레트 마이어의 오보, 마르쿠스 베커의 피아노였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 영화 미션 OST 중에 가브리엘스 오버, 데이비드 에그뉴의 오버,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동양 철학의 권위자인 김동완 교수의 책 주역필사 한 페이지입니다.

주역은 중국 주나라의 복희와 신농이 지었다고 짐작되는 역서입니다. 흔히 64괘를 바탕으로 점을 치는 점책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주역에서의 역은 변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영어 번역서의 제목도 The Book of Change입니다. 단순히 인간사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책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변화 원리를 다룬 책인 겁니다. 그 변화 원리를 잘 따라야, 혹은 잘 따르면 사람도 잘 살 수 있죠. 그런데 주역에서 말하는 변화 원리는 사실 읽기도 해석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 많아서입니다. 가령 구름이 잔뜩 끼었어도 비는 오지 않는다. 사냥에서 세 마리의 여우를 얻는다. 군자는 종자를 남겨두어 수레를 얻지만 소인은 오두막마저 깨뜨린다 같은 식입니다. 인간이 기대하는 직접적인 처방의 점괘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역학 전문가들이 따로 공부해서 그 문장들을 실제 상황에 맞는 점괘로 바꿔주는 겁니다. 덕분에 같은 문장이 전혀 다른 점괘나 처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역은 미래를 알기 위한 점술서가 아니라 마음을 수련시키고 정화시키는 경전으로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주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점괘의 문장은 바르게 하면 길하다, 넓게 행동하면 형통하다, 고생을 이겨내고 바르게 행동하면 이롭다, 허물이 없다 등입니다. 가장 큰 만사형통, 만사대길의 방법과 기준은 발음이란 겁니다. 이제 주역 필사책에서 그런 점괘 중에 하나를 필사하듯이 읽어봅니다. 나란히 함께하는 관계는 길하니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해 오랫도록 바르게 해야 허물이 없다. 비는 물이 땅으로 스며드는 모습이다. 사람도 그렇다. 마음이 흐르고 의지가 커서 서로에게 그 마음이 스며들 때 더 넓은 힘을 얻는다. 가까움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다. 진정한 연결은 비슷함보다 함께하려는 마음에서 생긴다. 누구와 함께하느냐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어떤 관계를 선택하느냐는 서로의 마음과 행동이 만든다. 좋은 만남은 삶을 지탱하는 매우 강력한 힘이다.

숲의 이양의 기타 연주로 김영석의 I Believe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동양철학의 권위자 김동완 교수의 책 주역필사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특집 5세계 클래식에 물들다 네 번째 날입니다. 관악과 기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주 호복형 번호 7-2-1 중에서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윈튼 마셜리스의 트럼펫, 레이먼드 레파드가 주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혼과 바순이 흐르는 음악 3곡 이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혼협주곡 3번 E플랫 장주 QL 번호 447 중에서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귄트 휘크너의 혼 연주, 칼 뷰미 주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앤 머웨이의 I Just Fall in Love Again을 로렌스 퍼킨스의 바순 연주, 맨체스터 카메라타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두 곡, 모차르트의 혼협주곡 3번 E플랫장조의 2악장, 귄터 페크너의 혼, 칼 베미즈 위하는 빔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중에 녹턴, 앨런 시빌의 혼, 오토 크램페러가 주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클라리넷과 함께하는 음악 두 곡입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열번호 622 중에 2악장 아다지오, 잭 브라이머의 클라리넷,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고요. 바로 이어서 리턴 투 러브, 루이스 바이스의 클라리넷, 케빈 컨의 피아노입니다.

리턴 투 러브, 루이스 바이스의 클라리넷, 케빈 컨의 피아노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주의 2악장이었습니다. 잭 브라이머의 클라리넷,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였습니다. 오늘 다양한 관악기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마르첼로의 오보 협주곡을 좋아하는데요. 디단쪼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DJ 추천곡으로 한 곡 보내드립니다. 할무트 후케이의 오보, 파울 앵게로가 주의하는 남서독일 실내악단입니다.

밀로스 카라달리치 기타, 잉글리시 쉐인보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로망스였습니다. 오늘 끝곡 호아킨 로드리고의 아랑웨즈 협주곡 D장조 중에 2악장 아다지오입니다. 나르시수 예페스의 기타, 가르시아 나브로가 주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남겨드리면서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다시 듣는 특집 5세계 클래식에 물들다 관악기 기타편 마치겠습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비는 내리고 바람은 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아직도 지나간 세월에 머물러 있지만 젊은 날의 희망은 거센 바람 속으로 하나 둘 흩어집니다. 내 삶의 나날도 어둡고 우물합니다. 조용히 하렴 슬픈 내 마음아, 더는 원망하지 말아라. 구름 뒤에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으니 내 운명은 모든 사람의 운명과 다르지 않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한 번쯤 비가 내리는 법, 그리고 어떤 날들은 어둡고 우물하기 마련이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The rainy day, 비 오는 날. 해니 워즈워스 롱펠로의 시입니다. 단순히 비 오는 풍경을 노래한 시가 아니라 상실과 슬픔을 견디는 인간의 마음을 담은 작품이죠. 유럽 여행 중 아내를 잃은 롱펠로의 깊은 슬픔이 배어있는 시인데요. 그에게 비는 피해야 할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 한 번쯤 견뎌야 하는 삶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는 끝내 놓지 않았습니다. 비구름 뒤에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희망을요.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에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밀러의 시에 곡을 붙인 연가곡집이죠.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도이치번호 795 중에서 열 번째 곡 눈물의 비 트라이언 위겐이었습니다. 왜 눈물의 비일까요? 청년이 시냇가에서 아가씨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내리는 비에 그만 아가씨가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청년의 눈에 빗물처럼 눈물이 가득 찹니다. 바리톤 토마스 크바스토프, 유스투스 자이엔의 피아노 연주로 목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비 오는 목요일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의도는 지금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물론 분명 장맛비가 퍼부는 지역도 있겠죠. 아무쪼록 침수 피해 없이 무탈하게 넘어가길. 이 첫 곡 제목처럼 눈물의 비가 아니길 바라봅니다. 휴가에서 돌아오니까 장맛비가 절 반겨주네요. 장맛비뿐이 아니라 우리 노날 가족 여러분도 저를 반겨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또 자리를 비워야 막 반가워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진희님, 승희님이 잘해주시고 가셨어요. 아유, 말해 뭐해요. 우리 김승희 아나운서, 우리 후배님, 뭐 너무 든든하죠. 저보다 더 클래식 좋아하고 진행도 잘하고 목소리도 차분하니 안정적이고 진짜 그렇죠. 공숙경님, 원래 안주인께서 돌아오셨군요. 김승희 아나운서님께서 편안하게 아주 잘해주셨어요. 송종희님, 그래요? 승희 아나님이 더 잘하실 수 있었는데 누를 끼칠까봐 감정 억제했다는 일설도 있던데요. 아까 물어볼걸. 좀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저도 하루 이틀 방송 들었는데 우와. 저 프랑스어 발음을 좀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다는 또 자극을 받았잖아요. 김승희 후배님 덕분에. 어쩜 그렇게 멋지게 프랑스어 발음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제2외국어가 불어였냐고. 그랬더니 중국어라네요. 강영실님, 이건 아니죠. 소연님 안 계시는 동안 다른 방송 들었어라. 이건 아닙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429 하나 쓰시는 분, 엄마 휴가에 삼촌이 잘 보살펴 주셨어요. 졸지에 우리 김승희 아나운서 막내 삼촌이 되는 건가요? 임양실님이었군요. 반갑습니다.

한동안 바흐의 작품으로도 알려졌었던 곡이죠. 고트프리드 하인리 슈텔제레 바로크 시대 노래입니다. Bis du bei mir, 그대가 곁에 있으면. 소프라노 엘리아 멜링, 구스타프 레온하르트의 합시코드 연주로 이어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곡 모차르트의 작품이었습니다. 베이스를 위한 아리아, Un bacio di mano, 손에 하는 키스는 쾌일번호 541이었습니다. 제목이 무슨 뜻일까요? 이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귀부인의 옷자락에 절을 하는 이런 점잔 빼는 예법을 풍자하면서 이 젊은이에게 인생과 사랑에 대해 여유로운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조언하는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바리톤 로베르토 스칼드리티, 크리스토프 루세가 지휘하는 레달랭 리리그의 연주를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바로크 시대 독일 노래였죠. 고트프리프 하인리히 슈텔자르의 그대가 곁에 있으면,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이 불렀고요. 구스타프 레오나르트의 합시코드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신지철님께서 소연님은 오셨는데 선곡표는 지각이네요. 금방 선곡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비 오는 날에 들으면 딱 좋겠다 싶은 음악이었어요. 탱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스타르 삐아졸라의 오블리비언, 망각입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삐아졸라 자신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모든 건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기억 속에 묻혀 잊히는 것뿐. 날 기억에 묻고 널 그 위에 다시 묻는다. 이 말도 정말 시 같죠? 오늘 소프라노 김원정의 음성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탱고의 두 거장을 이어서 만나봤네요. 방금 들으신 곡 카를로스 가르델의 솔레다드 고독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이제 날 지워버렸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싶지 않나요?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대의 전화를 기다리며 내 가슴은 거짓만 찾고 있죠. 이 영원한 고독이 얼마나 쓰고 깊은지. 이 사랑의 상실과 인생의 덧없음에서 오는 깊은 슬픔과 고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테너 마르첼로 알바레즈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먼저는 이 카를로스 가르델을 계승한 아르헨티나의 후배 작곡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언, 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고독으로 가라앉다가 결국엔 망각의 단계에 이르는 게 아닐까. 이 두 곡 들으면서 생각해 봤네요. 소프라노 김원정의 음성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환영을 해주고 계신데 다 소개해 드리긴 어렵고. 6494 쓰시는 분, 퇴근 전 하루를 마무리해 주는 목소리 기다리셨다고. 이 퇴근 전에 방점이 찍히는 거죠. 퇴근 전에 모든 소리는 반갑죠. 3810 쓰시는 분, 여전한 음성 반갑고 고맙습니다. 언제나 마음과 길을 흐뭇하게 하는 노날. 2085 쓰시는 분, 휴가는 즐거우셨으리라. 네, 덕분에 재충전 잘 하고 왔습니다. 0184 쓰시는 분, 그래요? 피디한테 물어봐야겠는데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청취율 조사기간. 돌아오셨네 하셨어요. 청취율 조사기간 잘해야겠는데요. 심은숙님 그리고 진영주님 승희아나님의 순수하고 담백한 진행 매력 있었습니다. 꼭 이 말 전하겠습니다. 아주 반가워하겠네요. 엄선주님, 윤승자님 그리고 윤교환님 언제 오시나 목이 점점 길어졌다고 사슴이 되셨나요? 이상수님, 로고로 그리움을 달랬었죠. 오늘 같은 날은 시바 여왕의 도착 들어야 되는데 제가 여왕이 아니라서.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The summer we crossed Europe in the rain. 빗속에서 유럽을 여행했던 그 여름날처럼. 제목이 정말 가사를 궁금하게 만들죠. 이 빗속에서 유럽을 여행했던 추억을 통해서 이 권태로운 일상을 극복하고 다시 사랑을 나누자. 이렇게 얘기하는 노래였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좀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다시 젊어져 봐요. 이번 주말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뭔가 일상생활에 권태에 찌든 연인에게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노래였어요. 아마 두 사람이 그런 기간이 있었기에 이런 노래가 탄생한 게 아닐까. 미국의 재즈 가수 스테이시 켄트의 음성으로 함께했는데 이게 그녀의 남편 짐 톰린슨의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멋진 노래가 작품이 탄생한 것 같아요. 0896 쓰시는 분. 장마 소강 상태의 오후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스테이시 켄트의 최애곡이라고. 세연님 웰컴백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바로크 시대 프랑스 작곡가입니다. 장 필립 라모의 첫 번째 오페라 이폴리트와 아리시 중에서 원래는 사실 원작은 비극으로 끝나는 사랑 이야기죠. 한데 라모는 해피엔딩으로 바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아리시와 이폴리트의 아리아 각각 들어보시죠. 아리시가 부르는 땅불 사크레 스주 트랑기어 거룩한 신전 평온한 안식처요. 이어서 이폴리트의 아리아입니다. 아, 포틸 앙응주. 아, 그래야만 하는가. 아리시 역에는 소프라노 베로니크 장, 테너 장폴 후셰쿠르가 이폴리트 역을 노래하고요. 마르크 민콥스키가 지휘하는 루브르 음악가들의 연주입니다.

바로크 시대 프랑스 오페라였습니다. 장 필립 라모의 이폴리트와 아리시 중에서 두 곡의 아리아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폴리트의 노래였죠. 아, 그래야만 하는가. 먼저는 여주인공 아리시의 노래 거룩한 신전 평온한 안식처여 였습니다. 소프라노 베로니크 장, 테너에는 장 폴 푸시에코, 마르크 민콥스키가 지휘하는 루브르 음악가들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그리스 작곡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화음악, 안개 속의 풍경이나 또 율리시즈의 시선으로 친숙한 엘레니 카라엔드루의 또 다른 영화음악 들어보시죠. 영화 로사 중에서 로사스 송, 로사의 노래. 엘레니 카라인드루의 그녀가 직접 부르는 노래로 함께하겠습니다.

영화 음악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20세기 미국 작곡가 마빈 햄리쉬의 곡이었죠. 영화 추억 중에서 The Way We Were, 뭐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명곡 중의 명곡인데요. 프랑스어 가사를 붙인 Toi et moi, 그대와 나였습니다. 영국의 4인조 파페라 그룹 일디보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그리스 영화 음악이었죠. 엘레니 카라인드루의 로사의 노래, 영화 로사 중에서 함께했습니다. 엘레니 카라인드루가 직접 불렀습니다. 어디를 다녀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노날 가족이 계셔서 아까 빗속에서 유럽을 여행했던 그 여름날처럼이었잖아요. 제가 갔던 독일과 프랑스는 화창한 여름날이었습니다. 저 이 코너 참 많이 기다렸어요. 그리웠고요. 클래식 천일야화 이어집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제비. 라 론디네는 진실한 사랑을 꿈꾸지만 끝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 떠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비극보다는 쓸쓸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그린 작품이죠. 주인공은 화려한 사교계에서 살아가는 코르티잔 마그다와 순수한 청년 루제로입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지만 마그다는 자신의 과거가 루제로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곁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잠시 머물다 다시 날아가는 철새 제비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아름답고도 쓸쓸하게 그려낸 작품인데요. 이 쓸쓸하고 아름다운 이별이 존재하기 위해선 한때 찬란하고 화려했던 사랑의 순간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야 헤어짐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쓸쓸함이 함께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찬란한 사랑의 순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노래가 이 푸치니 오페라 제비 2막에 나오는 사중창입니다. 젊은이들이 사랑과 자유를 만끽하는 파리 축제의 밤이 열렸을 때 술잔을 들고 더들썩해지는 파리의 댄스홀 블리에 카페 한복판에서 내 인물이 사랑에 대한 축배를 나누죠. 코르티잔으로 살아왔지만 잠시 신분을 잊고 평범한 여인으로서 진짜 사랑을 맛보고 싶은 여인 마그다. 파리를 처음 경험하는 순진한 청년으로 낯선 도시에서 뜻밖의 이상적인 사랑을 만나 그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는 루제로. 하녀의 신분에서 벗어나 카페에서의 자유로운 밤을 즐기는 리젯. 사랑과 예술을 지적인 유희로 다루면서도 카페의 활기 속에서 감정의 열기를 즐기는 보헤미안 시인 프로니에. 네 사람은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죠. 마그다는 로맨틱하고 루제로는 순진하면서도 직설적인 현실 감각을 드러내고 리제트는 유희적이고 프루니에는 아이러니와 지적인 유머를 통해 사랑을 바라보는데요. 따라서 같은 사랑의 축배라도 인물마다 사랑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주는 사중창입니다. 네 사람이 각자의 방식대로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이 순간만큼은 한 잔의 축배 속에 모든 차이가 섞여버리죠. 바로 그 장면에서 네 사람이 부르는 사중창, 그대의 싱그러운 미소에 건비하리. Vebo al tuo fresco sorriso. 코르티잔 마그나, 마그다, 순수한 청년 루제로, 하녀 리젯, 그리고 보헤미안 시인 프루니에가 함께 부르는 사랑에 대한 건배 노래입니다.

푸치니 오페라 제비 2막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축배 4중창 그대 싱그러운 미소의 건배하리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테너 파올로 가우테루치오 소프라노 바바라 비뉴델리가 함께했습니다. 마르코 아르밀리아토가 지휘하는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이 제비 중에서 마그다의 그 낭만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아리아입니다. 도레타의 아름다운 꿈 띄워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소프라노 안젤라 기우루기의 음성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테니스와 배드민턴과 탁구의 장점을 합친 피클볼이라는 새로운 운동이 있는데 요즘 이 운동에 푹 빠졌다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요즘 디오라마라고 부르는 미니어처 조립에 푹 빠져서 퇴근 후와 주말을 좋아하는 그 작업에 바치고 있다고 했고 좋아하는 연주자를 발견해서 그 사람의 공연을 보고 평소에도 찾아 들으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분도 있네요. 좋아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이야기할 때의 표정을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좋아하는 걸 이야기할 때의 표정은 누구나 반짝반짝하죠. 좋아하는 것도 재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도 참 멋집니다. 좋아하는 것 하나쯤 품고 이 여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비가 쏟아졌다 말다 하는 변덕스러운 날씨, 별일 없으셨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리처드 로저스 작곡의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의 넘버죠. My Favorite Things. 이 곡 참 재즈 뮤지션들이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죠. 네, 이 곡을 오늘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이자 또 영화 드라마 배우이기도 한 레슬리 오돔 주니어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전주영 씨, 와, 비 오는 날씨에 어울리는 정말 근사한 곡이네요. 라고 첫 곡 들으셨고요. 정혜신 씨, 여기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예요. 중부지방에도 큰 피해가 없길 바라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제가 오늘 방송국으로 오려고 나올 때쯤에는 정말 쏟아 부었는데, 오는 도중에는 또, 아주 진한 구름 사이로 살짝 해가 또 잠깐 쨍 하고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가 정말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네. 오늘 비, 어떠셨는지 피해는 또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없었기를 바라면서요.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세음이 보이는 라디오는 내일 금요일까지 함께합니다. 또 이번 주엔 풍성한 선물도 있죠. 여러 선물이 있는데요. 멋진 음반과 커피 쿠폰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된 분께 음반 혹은 커피 쿠폰 선물하겠습니다. 혹시나 청취율 조사 전화가 걸려오면요. 낯선 번호라도 잘 받아주시고 매일 저녁 6시 KBS 클래식 FM의 세상의 모든 음악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샷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영화 피아노의 음악입니다. 1993년 제인 캠피언 감독의 영화죠. 19세기 중반에 뉴질랜드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 참 영상도 아름다웠고 음악을 또 잊을 수가 없죠. 영국의 작곡가 또 피아니스트이자 영화음악가인 마이클 나이먼의 오리지널 스코어 가운데 이 곡 전해드리죠. The Heart Asks Pleasure First입니다.

제인 캠피언 감독의 영화 피아노의 음악, 마이클 나이먼의 곡 The Heart Asks Pleasure First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김난희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5년 만에 일을 내려놓고 쉬는 중입니다. 50대 중반을 통과하는 중인데도 나는 여전히 치열했던 19의 골목들을 내달리고 있는 것만 같네요. 열심히 달려 다다른 이 시간에 나에게 이제 좀 쉬어도 좋다고 위로의 말 건네봅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국수용 씨도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챗 베이커의 이 곡 신청합니다. 멀리 있는 오랜 친구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두 분의 신청곡 두 곡 이어드리죠. 먼저 Love Your Spell Is Everywhere 1920년대 발표됐던 곡인데 이 곡 오늘은 커티스 퓰러가 이끄는 커티스 퓰러스 퀸테트의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Almost Blue 이 곡을 원래 엘비스 코스텔로의 곡이죠. 이 곡을 챗 베이커의 노래와 트럼펫 연주로 이어드립니다.

쳇 베이커의 그 나른한 목소리 이 즈음에 잘 어울리기도 하죠. 쳇 베이커가 노래한 이 곡에서는 트럼펫 연주는 없었습니다. 쳇 베이커의 Almost Blue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커티스 퓰러의 트럼본, 또 토미 플라나간의 피아노, 베니 골슨의 테너 색소폰, 그리고 지미 게리슨의 베이스와 알 헤이우드의 드럼 연주, 이 커티스 퓰러 오중주단의 연주로 Love Your Spell Is Everywhere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안내해드릴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번 주 청취율 조사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022056으로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고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1542번 쓰시는 분께서 세움에서까지 커피 쿠폰 줄 필요가 있나요? 하시면서 불편하다는 심정을 문자로 보내주셨네요. 네, 사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핑계로 애청자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요. 정말 작고 소소한 선물이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커피 대신, 제가 아까 커피라고 말씀드렸는데 커피 대신 시원한 망고 주스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 노영희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아주 오래전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의 기억을 소환하며 이 샹송을 신청합니다. 당시 저는 부산 대표로 프랑스어 경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1등을 하면 프랑스 어학연수 기회가 주어졌기에 대학생 수준의 공부를 하면서 밤을 새우곤 했죠. 그런데 막상 시험 문제는 너무도 쉬웠고 오히려 그 쉬움에 당황했는지 자잘한 실수로 탈락하고 말았어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기차 안 창밖을 보며 서럽고 억울해서 얼마나 흐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어폰에서 우연히 흘러나온 노래가 바로 이 곡이었는데 그때 그 상황에선 가사가 전혀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프랑스어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불문과 진학도 포기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문득 그날의 그 노래가 떠올라 다시 찾아 들어봤습니다. 생명선이라는 노래 제목처럼

오늘 이 노래 들으면서 그때의 어린 저를 이제는 조용히 안아주려고 합니다. 제 지난날의 아픈 손가락 같았던 이 곡을 새 음에서 꼭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노영희 씨께서 정하신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Eve du Day. 모든 프랑스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수죠.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고 있는 가수입니다. 싱어송라이터 Eve du Day가 노래하는 La Ligne de Vie, 생명선이라는 샹송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글루크의 오페라죠.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정령들의 춤이었습니다. 이 곡을 오늘은 아이오나 브라운이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샹송이었죠. 이브 듀데이가 곡을 쓰고 노래한 라 리니어 드 비 생명선이라는 곡이었습니다. 8685번 쓰시는 분, 약속이 있어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선곡에 빠져들어 일어나기 싫네요. 어째야 할까요? 앞으로 약속은 8시 이후로 잡아야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녁 약속 아니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망고 주스 한 잔 보내드리고요. 또 7006번 쓰시는 분, 만나는 주변 모든 분들께 세상의 모든 음악 들어보라고 열심히 선전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광고를 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럼 또 드려야죠. 망고 주스 쿠폰 보내드리고요. 2596번 쓰시는 분, 타방송에서 넘어와 세상의 모든 음악을 애청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가고 있네요. 처음 며칠 동안은 잘 적응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즐거운 저녁 2시간 힐링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소개해 주신 어느 분께 감사 말씀도 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서로 소개해 드리고 또 소개받고 함께 들으시네요. 네. 소개해 주신 분과 함께 드시라고 망고 주스 두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음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즈 피아노의 시인 빌 에반스의 3대 명반을 모은 한정판 3LP 박스 세트와 또 일러스트 북을 포함한 두 장의 CD 세트입니다. 빌 에반스의 Everybody Digs Bill Evans 그리고 Portrait in Jazz, 또 세 번째 Waltz for Debbie 이렇게 세 장의 명반을 새로 리마스터링해서 세 장의 컬러 LP에 담고 24쪽의 일러스트로 해설한 500세트 한정 LP 박스 세트, 빌 에반스의 솔로 명연주부터 귀에 익숙한 트리오 연주까지 담긴 최고의 재즈 앨범 빌 에반스 루미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리스트 짐 홀과의 듀오까지 빌 에반스의 전성기를 집대성한 29곡이 일러스트 해설과 함께 수록된 두 장의 CD 앨범 빌 에반스 루미도 드리는데요. 이번 주 새 음을 함께 듣고 있는 분들과의 사연 또 신청곡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다섯 분께는 LP를 또 다른 다섯 분께는 CD를 드리겠습니다.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로, 네, 꼭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문자에는 LP 또는 CD 중에 원하시는 한 가지를 꼭 적어주시고요. 당첨자는 매일 선곡표에 또 올려두겠습니다. 이번 주 선물로 드리는 음반에는 없는 연주지만 오늘은 이 곡을 보컬 버전으로 전해드리죠. Waltz for Debbie를 스웨덴어로 노래한 곡입니다. 그래서 Waltz for Debbie는 부제 괄호 안에 들어있고요. 제목을 Monika's Waltz라고 지었네요. 왜냐하면 모니카가 부르는 노래라서 그렇습니다. 스웨덴의 재즈 가수 모니카 세텔룬드의 노래 빌 에반스 트리오가 함께합니다. 들어보시죠.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 복구 공사가 모두 끝나고 성당이 다시 사람들 곁으로 돌아온 지도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상처를 딛고 우뚝 선 그 거대한 고딕 대성당을 바라보고 있으면 프랑스 뮤지컬의 자존심 노트르담 드 파리가 자연스럽게 생각납니다. 빅토르 위고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노트르담 드 파리는 브로드웨이 뮤지컬과는 다른 아우라를 가지고 있죠. 프랑스 뮤지컬 특유의 예술성과 웅장함이 돋보이는 이 작품은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유명 가수이자 작곡가인 리시아르코 치안테가 곡을 썼고 캐나다 퀘벡 출신의 작사가 릭 플라몽동이 텍스트를 완성했습니다. 1998년 파리에서 초연된 이래 굉장한 흥행 기록을 세웠죠. 우리나라에서는 오리지널 팀의 내한 공연은 물론이고 라이선스 공연까지 매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노트르담 드 파리는 성스루라는 방식을 택하고 있죠. 대사 없이 노래로만 이어지고 반주는 녹음된 음원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배우들은 노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노래를 부르는 배우는 춤을 추지 않고 춤을 추는 댄서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는 철저한 분리 방식으로 보컬의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죠. 보컬이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절망과 사랑을 노래하는 동안 현대무용과 아크로바틱, 비보잉이 결합된 역동적인 안무가 무대 위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거대한 성당 벽면, 움직이는 대형 종들, 거대하고 직관적인 세트가 시선을 사로잡는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많겠죠. 1482년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를 향한 세 남자의 엇갈린 사랑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소외된 이들의 숙명을 다루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시작을 알리는 르 텅 데 카테드랄, 대성당들의 시대 들어보시죠.

과지모도의 슬픈 운명을 예언하듯 그리고 한 세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듯 은유 시인 그랜 구하르의 목소리가 압도적인 분위기를 만들던 기억이 납니다.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지. 인간은 별을 향해 올라가길 원했고 새 역사를 쓰고자 했지. 유리창 위나 단단한 돌 위에. 시인과 음유 시인들은 사랑의 노래들을 불렀고 인류에게 더 나은 내일이 올 거라고 약속해 주었지.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인간은 별을 향해 올라가길 원했고 새 역사를 쓰고자 했지. 하지만 이제 대성당들의 시대는 무너져 내리네. 음악이 데려다 준 과거의 시간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하고 질투를 마주하지요. 또 그곳에서도 여전히 외로운 사람들, 소외된 존재들을 마주했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문을 열던 그 노래, 이 작품에서 화자 역할을 한 그랭구아르 역의 브루노 벨티에가 부른 르 똥 데 카테드랄, 대성당들의 시대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곡입니다. 토카타와 푸가 디단조, 바흐 작품 번호 565입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위한 독주곡이죠. 원래 이 곡을 오케스트라로 편곡했습니다.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디단조, 바흐 작품 번호 565였습니다.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죠.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내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9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분입니다.

Moonlight Serenade였어요. 글렌 밀러가 작곡하고 연주했던 곡이죠. 바로 그 원곡으로 오늘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When I Fall in Love 이 곡을 오늘은 토니 베네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랄프 샤론의 피아노 그리고 카운트 베이시가 이끄는 그의 밴드의 연주가 함께 했고요. 7223번 쓰시는 고고님이네요.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서 라디오로만 청취했는데 유튜브가 있었군요. 12여 년 만에 다시 청취합니다. 뭐가 그렇게 분주했는지 급하게 5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네요.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끊김없이 쭉 오시기 바랍니다. 또 4399번 쓰시는 분은 지금 서점 카페에서 시집 한 권을 픽해서 읽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주 여유로운 저녁을 보내고 계시네요. 또 7202번 쓰시는 분 남은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비가 그쳤네요. 저녁 준비하며 저를 기다리고 있을 아내를 위해 신청곡 보냅니다 하시면서 기쿠지로의 여름 신청하셨는데 이 곡은 또 조만간 준비하겠습니다. 여름 동안에 한 몇 번 더 듣겠죠 아무래도. 네, 오늘은 대신 망고 주스 먼저 보내드리죠. 앞서 카페에서 함께하고 계신 4399번 쓰시는 분께도 망고 주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태국의 가수인데요. 수멧 옹아트라는 가수입니다. 휘파람을 잘 부는 가수로 아주 유명한데요. 그가 휘파람과 또 우클렐레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곡입니다. 이 곡은 태국의 전설적인 포크밴드 차트리의 인기곡인데 그 곡을 편곡했습니다. 아워시 우리의 바다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어네테 아벡토와 당신과 함께한 여름이라는 제목이죠. 스위스의 연주그룹 스위트피플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알로하웨 하와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이죠. 이 곡 빌리 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대에게 작별을 이라는 의미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태국의 가수 수멧 옹앗 가 노래한 Our Sea, 우리들의 바다였습니다. 8016번 쓰시는 분, 다음 주에 기관 평가가 있어서 한 달째 거의 매일 야근 중입니다. 뒷목이 너무 뻐근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가 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네, 기관 평가가 뭘까. 네, 힘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2186번 쓰시는 분, 좋은, 아니군요. 또 좋은 음악 신청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5845번 쓰시는 분, 1002번, 또 4626, 1761번 쓰시는 분, 또 앞서 야근 중이셨던 8016번 쓰시는 분께도 오늘 망고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음악들도 네, 늦지 않게 조만간 준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상돈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저는 강원도의 평범한 50대 가장입니다. 얼마 전 문득 제가 첫돌을 지나던 여름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목소리도 추억도 기억나는 것도 없지만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가 보고 싶어지네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아들 우솔이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뵈러 속초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곁에 계신 분들은 오늘 저녁 따뜻한 안부 한마디 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저처럼 오래전에 떠난 가족을 그리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음악이 그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음악을 청하셨어요. 피아니스트의 전설의 테마곡이죠. Playing Love. 이 곡을 스티에판 하우세르의 첼로 연주, 프라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애니어 모리코네의 영화 음악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뒤에 들으신 두 곡에는 에다 델로르소의 스캣송이 들어가 있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 Once Upon a Time in America OST에서 데보라의 테마였고요. 그 전에는 Love Affair OST에서 피아노 솔로, 그리고 가장 먼저 들으신 곡 피아니스트의 전설의 테마곡 Playing Love를 투 첼로스의 멤버죠. 스티판 하우세르의 첼로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빌 에반스 음반 당첨된 분들 발표하겠습니다. 0814번 쓰시는 분, 요즘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을 앞두고 종일 숫자와 씨름하고 있네요 하시면서 공부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꼭 빌 에반스 음악을 듣게 된다고 LP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빌 에반스 LP 응원하는 마음으로 선물하겠습니다. 그리고 8918번 쓰시는 분, 아이가 피아노를 전공하려다가 크게 절망하고 학교마저 그만두었었습니다. 다행히 방황 끝에 다시 학교에 가게 됐고 지금은 즐겁게 제

피아노를 배우고 있네요 하셨어요. 아, 그러면서 CD를 정하셨네요. 주말에 기숙사에서 돌아온다는 자녀분과 함께 들으시라고 CD 선물하겠습니다. CD 당첨된 8918번 쓰시는 분, LP 당첨된 0814번 쓰시는 분께서는 지금 바로 샵 9310 문자로 음반 받으실 분과 받으실 분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칼 젠킨스가 이끄는 프로젝트 그룹이죠. 아디에무스의 아디에무스 이어드립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꽃을 꺾어오듯 소유하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과 소유하는 일을 우리는 종종 혼동하곤 하죠.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사실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소유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아름다움은 더 오래 누릴 수 있고 더 깊은 의미가 되어주기도 하죠. 소유의 욕망을 가장 우아하게 비껴가도록 해주는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차경이라는 말, 풍경을 잠시 빌려온다는 뜻입니다. 차경은 풍경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창 하나를 정성껏 내어 멀리 있는 산과 숲, 하늘을 방 안으로 초대하는 일이죠. 소유하지 않으니 빼앗길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 것이 아니니 마음대로 손대거나 바꾸려들지도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자연이 그려내는 시간을 감사하게 누릴 뿐이죠. 아름다움은 움켜쥐려 할수록 작아지거나 상처를 입게 되고 소중하게 빌렸을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차경의 철학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공간 중에 하나로 담양의 소세원을 꼽더군요. 16세기 선비 양산보는 스승을 잃고 낙심한 채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는 자신의 정원을 꾸미기 위해 계곡을 메우거나 산을 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이 이미 만들어 놓은 풍경에 기댔습니다. 심지어 담장도 아주 낮게 만들어서 담장 너머 대숲과 바위, 계곡의 물소리와 산자락까지 모셔왔죠. 땅을 넓힌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시야를 넓힌 그 선택이 정말 멋집니다. 빌려 쓴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소유하고 관리하느라 시간을 바칠 일도 없고 그저 감탄할 수 있는 마음과 시선만 준비하면 되니 정말 훌륭한 방식입니다. 소유하겠다는 각오를 빌려 쓴다로 바꾸면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가짐부터 태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이 달라지겠죠. 풍경도 계절도 다 빌려 쓰는 것이며 언젠가 기쁘게 돌려줘야 할 것이니 눈앞에 존재를 가두지 않고 우리도 거기 갇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잘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잘 쓰고 돌려줄 임무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 생각해보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임무도 무척 근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서는 풍경을 빌려온다는 착영이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소지로의 오카리나 연주 The Quiet Earth, 고요한 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의 페드로 게라의 디브호스 아니마도스 만화라는 곡입니다.

스페인 가수 페드로 게라가 노래한 니부호스 아니마도스 만화라는 곡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킴 나자리안과 피터 엘드리치의 허밍 Yesterday Once More입니다.

킴 나자리안과 피터 엘드리치의 목소리의 Yesterday Once More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8시부터는 KBS 교향악단의 제828회 정기연주회를 중계방송해드립니다. 프로코피예프, 라흐마니노프의 음악들 이어서 감상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청취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매주 목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토벤의 중기 현악 4중주 가운데 라즈모프스키 1번 작품원 59죠. 타카치 4중주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에드바드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번호 16, 하베르 페리아네스의 피아노, 사카리 오라모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6개의 소나타 작품번호 2. 파가니니의 곡이라서 현란한 기교가 나올 줄 알지만 들어보면 달콤한 선율이 앞서죠. 귀족들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오케스트라처럼 연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리지 테레베시의 바이올린, 조냐 푸른바워의 기타 연주입니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6개의 소나타 작품 번호 2 전곡 제르지 테레베시의 바이올린 조냐 푸른바워의 기타 연주 오늘 명인중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원한 연주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에드바드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16 하베르 페리아네스의 피아노 사카리 오라모가 주연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에드와드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16, 하베르 페리아네스의 피아노, 사카리 오라모가 주연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 감상곡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의 부장조 작품 번호 59의 1, 라즈모프스키 1번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세 곡의 라즈모프스키 현악 사중주 가운데 구상이 아주 거대한 그런 작품이죠. 웅대한 느낌을 주는데요. 기법도 전체적으로 한껏 혁신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주 심하게 비판을 받았다고 하죠. 이 베토벤이 장난삼아서 이런 작품을 쓴 것으로 생각하고 관중들이 비웃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곡은 모두 4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지는데 모든 악장이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제2악장은 실질적으로 스케르초 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향곡 9번과 같은 배치라고 할 수 있죠. 1악장의 장대함과 3악장의 심각한 긴장감, 베토벤의 원숙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4악장에는 러시아 민요가 주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백작을 위한 감안한 그런 배려겠죠.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의 부장조 작품 번호 59의 1, 라즈모프스키 타카치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현악사중주의 부장초 작품 번호 59의 1 라즈모프스키 타카치 사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볼팡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6번 C장조 쾰545 릴리트 그리고리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진짜 잘 치기는 그럴수록 더 어려운 법입니다. 볼프함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6번 C장조 KL 545 릴리트 그리고리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명인조명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0: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수다로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지만 때론 찜찜함만 남을 때도 있지 않으세요? 공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말할 만한데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더불어 말할 만하지 않은데 말하면 말을 잃는다고 말이죠. 마음을 열 준비가 된 사람에게 침묵하는 건 소중한 인연을 놓치는 일이고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는 건 허공에 하는 독백과 같다는 뜻입니다. 결국 좋은 소통이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지혜에서 시작되는 거겠죠. 오늘은 그럼 이런 말로 출발해 볼까요? 사랑갑니다. 고영렬의 피아노 병창으로 만나시죠.
1: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몽금포 타령 예결의 목소리였고요. 앞서서는 고영렬의 피아노 명창으로 사랑가 함께 하셨습니다. 애틋한 사랑 이야기에서 시작해 바닷가 풍경이 그려지는 민요까지 만난 건데요. 이 시간이 한결 정겨워지는 느낌입니다.

소나무야 주인의 마음을 잘도 알아서 잠깐 나갔다 오는 동안 쑥쑥 커주었구나. 바라건대 담장 밖으로 한 가지 내밀어서 임금님 행차하는 곳에 그늘 드리워 주었으면. 조선시대 채재공의 시였는데요. 여기엔 제목으로 긴 사연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채재공이 채로헌이란 집을 짓고 왕에게 가서 퇴직하면 이곳에서 노년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왕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뜰에 어린 소나무를 심었다고 들었는데 그 소나무가 자라나 담장과 가지런해져서 가마를 타고 가다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허락해 줄 수 있다고 말이죠. 채재공은 이 말이 사계절 운행같이 믿어워서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채로원에 갔는데 소나무 위까지가 거의 담장에 닿을 정도로 자라서 수건을 풀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시를 지은 거라고 해요. 자연의 이치를 통한 임금의 약속은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올 날이라 더욱 믿음직스럽습니다. 오랜 시간 견디며 자라는 소나무처럼 묵직한 품격을 지닌 정화 한 곡 준비했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서일화지곡 함께 하시죠.

서일화지곡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정악의 고즈넉한 멋을 느껴봤는데요. 이제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범피중류 대목입니다. 정권진의 소리 이정업의 북장단입니다.

동당시

건 물결이라. 백빈주간대인은 혼요

날로 두고 이르인가 장사를 지내가니 가태부간 못 얻고 명란수를 바라보니

강도 허지든가 항양도를 강도하니 일모양관 한철시오 연파강산 사지 최고 유저이라 동항대를 돌아오더니 산산발란 청천 대요 이수중론 맹도 주는 태백이에 놓던 대요시 면강을 토불하더니

아니에요. 월남구의 깊은 마음 권선성의 배를 맹이

나 진해수 건너가니 격강의 상여들은 망구한을 모르고서

나는 부르를 오르나 알게 하고 높은 집은 호산 소산 난는 무산는 돈 난다는 동경호로 비춰오니 상악 철반이 거울 속으로 부르렸다 상군산이 아득 흔히 황묘 참여서라 산경고 찬날이나 자식 찬

0: 울물 면도체나 비었던
1: 이야기와 감정이 살아있는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범피 중류 대목 정권진의 소리와 이정업의 북장단으로 만났습니다. 심청가의 깊은 감동을 뒤로하고 이어서 가야금과 장구가 어우러진 현대 창작곡 중란시사 감상하실 텐데요. 이혜성 작곡의 넉대의 법금과 장구를 위한 오중주 중란시사 지혜리 이명하 손윤선 허련의 가야금과 김웅식의 장구 반주로 함께 하시죠.

이혜성 작곡, 넉대의 법금과 장구를 위한 오중주 중난시사, 지혜리, 이명하, 손윤선, 허련의 가야금과 김웅식의 장구 반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전통음악 가곡은 옛날 시조시를 가사로 하는데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심신을 수양하거나 풍류를 즐기는 노래로 감상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국가무형유산이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죠. 오늘은

이런 가곡 가운데 여창가곡 개면조 계락 노세노세를 전해드립니다. 가곡은 남창과 여창, 오조와 개면조의 여러 곡이 한바탕을 이루는데요. 계락은 남창과 여창에 모두 있는 곡입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세 노세 매양장식 노세 밤도 놀고 낮도 노세. 매양장식이란 숨을 쉬듯이 계속 한단 말입니다.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놀아보잔 말인 거죠. 여창가곡 개면조 계락 노세 노세 다음 사설입니다. 벽상에 그린 황계 수탈기 회회쳐 우도록 노세 노세. 회회친다는 건 가볍게 휘두르거나 휘젓는 모양을 뜻합니다. 벽에 걸린 그림 속에 누런 수탈기 움직이고 울 때까지 놀잔 말인데요.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으니 끝도 없이 그냥 놀겠단 말인 거죠. 이어지는 마지막 사설입니다. 인생이 아침 이슬이니 아니 놀고 어이 하리. 아침에 맺힌 이슬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짧은 인생이라 놀지 않고 보낼 순 없단 말입니다. 덧없는 인생을 충분히 즐기면서 살아가잔 거죠. 그럼 여기서 여창가곡 개면조 계락 노세 노세를 김영기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여창가구 개면주 계락 노세노세 김영기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은 이정면 작곡의 활의 노래, 김준희의 저음 해금과 임달균의 색소폰,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이정면 작곡 활의 노래, 김준희의 저음해금, 임달균의 색소폰,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말의 무게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 말이 출발한 마음의 깊이에서 결정됩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진심이 담긴 말은 반드시 상대의 마음에 가닿는 법이죠. 마지막 곡 김관우 작곡 너울, 이승헌의 비리,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전할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18세기 첼로 음악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후기 바로크에서 고전주의 전성기까지 살았던 첼리스트 겸 작곡가 조지프 마리 클레몽 달라바코의 첼로 독주를 위한 카프리스 1번입니다. 크리스틴 폰데어 골츠 연주를 함께 하시죠.

조지프 마리 클레멍 달라바코의 첼로 독주를 위한 카프리스 1번. 카프리스라는 제목에 걸맞게 기교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한 전개를 보여주는 작품이었는데요. 크리스틴 폰데어 골치의 첼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달라바코의 첼로 독주를 위한 카프리스는 전해드린 1번을 포함해서 총 11곡이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카프리스 11번은 곡이 중간에서 끊기는데요. 필사본의 뒷부분이 분실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연주자들은 이 마지막 곡을 연주할 때 달라바코의 스타일에 맞춰 자신만의 즉흥 연주로 마무리하곤 한다고 해요. 오늘 듣지 못하신 달라바코의 카프리스 11번 궁금하실 텐데요. 조만간 준비해서 좋은 기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흐의 석대합식 코드 현, 바소 콘티누를 위한 협주곡 디단초, 바흐 작품 번호 1063 준비했습니다. 빠르기 짓이 없는 1악장, 2악장 알라 시칠리아나, 3악장 알레그로까지 전악장이고요. 오늘은 석대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예브게니 코롤리오프와 그의 아내인 루카하지 게오르기에바, 코롤리오프의 제자인 안나 비니츠카야가 호흡을 맞췄고요. 카모 아카데미 포츠담이 함께 연주합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석대 합식 코드 현 바소 콘티뉴를 위한 협주곡 디단초 바흐 작품 번호 1063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오늘은 예브게니 코롤리오프, 루카 아즈게오르기에바, 안나 비니츠카야 세 명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했고요. 함께한 연주단체는 카모 아카데미 포스담이었습니다. 이어서 헨델의 칸타타, 사랑의 망상, 헨델 작품 번호 99 중에서 아리아, 생각은 하늘로 날려보내리 띄워드립니다. 소프라노 막다 칼마르가 노래하고요. 프리제시 샨드루가 지휘하는 리스트 페렌츠 챔보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소프라노 막다 칼마르의 노래로 헨델의 칸타타, 사랑의 망상, 헨델 작품 번호 99 중에서 생각은 하늘로 날려보내리 전해드렸습니다. 프리제시 샨드루가 지휘하는 리스트 페렌츠 챔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18세기 독일 음악가 요한 비레름 헤어텔의 파곳, 현 바소 콘티노를 위한 협주곡 B플랫 장조입니다. 알레그로로 시작해서 아다지오, 알레그로 마눈 프루스토의 전악장이고요. 세르지오 아촐리니가 파곳을 도미니키퍼가 이끄는 카프리치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보내드립니다.

요한 비레름 헤어텔의 파곡, 현 바소 콘테이너를 위한 협주곡 B플랫 장조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파곤 연주에는 세르지오 아촐리니였고요. 함께한 단체는 도미니 키퍼가 이끄는 카프리치오 바로크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1612년 독일 작곡가 미하일 프레토리우스가 출판한 작품집 테르프시코레 중에서 음악 골랐습니다. 여왕의 발레를 라방데 루트, 뉴트밴드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17세기 독일 작곡가 미하엘 프레토리우스의 여왕의 발레를 라방데 로트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 끝곡은 타르퀴니오 메롤라의 종교 성악곡입니다. 니그라숨, 나 비록 가뭇하지만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하나 블라지코바가 노래하고요. 코르네토 연주자 브루스 디키와 여러 연주자가 함께합니다.

소프라노 하나 블라지코바의 음성으로 전해드린 오늘 새 아침의 클래식 마지막 곡 타루키니오 메롤라의 니그라숨 나비로 가무타지만 였습니다. 금요일 오늘 아침도 힘차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신체 반응이 선사시대 인류가 맹수를 맞닥뜨렸을 때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싸울지 도망칠지를 결정하는 짧은 순간 우리 몸은 살아남기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이처럼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스트레스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실험과 상담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다루는 연구도 계속됐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를 다루는 그 두 가지 비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심장 전문의 로버트 엘리엇이 말했습니다. 첫째,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말아라. 둘째, 세상 모든 게 사소한 일이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9번 작품으로 106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에밀 길렐스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첫째,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말아라. 둘째, 세상 모든 게 사소한 일이다. 미국의 심장 전문의 로버트 엘리엇의 말입니다. 1980년대 시사주간지 타임에 소개된 스트레스 대처법이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싸울 수도 도망칠 수도 없다면 그냥 흐름에 몸을 맡겨라. 흐름에 맡기면서 금요일 아침 시작하고 계세요. 싸우시는 분도 있겠고 도망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 둘 사이에 있으신 분들은 흐름처럼 네, 흐름에 맡기면서 7월 10일 금요일 아침

0: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선 오늘 잠시 전에 끝난 월드컵 8강전에서 프랑스가 모로코를 2-0으로 이기면서 제일 먼저 준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프랑스한테 축하의 인사를 건네면서 바흐의 프랑스 모음곡 4번 준비했고요. 바그너 타노이저 서곡 루치오 달라 카루소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 코너 3분 백과 이번 주 베토벤의 면면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듣지 못하는 음악가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에 있는 시간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7월의 주제 고르고 고른 모음곡 오늘도 멋진 모음곡 골랐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열흘간의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열흘간의 클래식 상식 한입 퀴즈 2부 시작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이번 비 특히 200mm가 훌쩍 넘게 기록이 됐는데요. 서울도 그제부터 지금까지 64mm의 비가 내려서 곳곳에 올 들어 가장 많은 비가 기록된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낮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중심으로 최대 60에서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남부 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제주는 낮까지 곳에 따라 5에서 40mm의 비가 약간 더 오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 예보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우산을 챙기시고요. 내일부터는 당분간 폭염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릴 전망이라서 양산으로 바꿔 다니셔야 되겠는데요. 어제 경주가 전국 최고 기온 34도까지 올랐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경상권 일부 전남과 제주에 무더위가 이어졌고 오늘은 서울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어제 그래도 24-5도 선으로 비교적 큰 더위가 없었지만 다시 더워지겠고 강릉 대전 31, 광주 32, 대구 33, 포항은 오늘 34도까지 어제와 비슷하게 오르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휴일은 서울이 33도, 포항은 무려 37.8도까지 기온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당분간 전국적인 더위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또 더불어 열대야도 밤새 나타났고요. 당분간 계속될 텐데요. 경북 일부와 제주 동부는 올해 처음 마련된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해안이나 일부 남부지방, 제주 중심으로 밤새 25도 이상의 기온을 유지하면서 후텁지근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장마 기간이긴 하지만 당분간 열대와 폭염이 자리를 잡고 텃세를 부릴 전망입니다. 자외선 지수는 강원과 충청, 남부와 제주 중심으로 오늘 오후에 높겠고요. 오존 농도와 미세먼지 농도는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8도, 그제부터 지금까지 서울에 6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FM과 함께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프랑스 모음곡 4번 바흐 작품 번호 815 중에서 알르망드였습니다. 에프게니 코롤리프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금이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7일에 시작을 해서 20일까지 이어집니다. 저희가 청취율 조사 같이 걱정해 주시고 또 전화 받으시는 분들 감사의 의미로 이 전화 받았다는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케이크 한 상자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8229 쓰는 분, 어제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습니다. 피곤한 출근길, 출발의 팬과 함께와 함께하니까 매일이 짧지만 소중한 휴식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케이크 한 상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229 쓰는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9450 쓰는 분입니다. 어제 청취율 조사를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듣는 KBS 클래식 FM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라 전화를 받는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말해야 되나 받지도 못하는 전화를 늘 고민했었는데 어제 막상 전화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출근길의 친구, 출발의 팬과 함께와 다른 프로그램도 말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맞겠죠? 9450 쓰는 분. 그럼요.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450 쓰는 분처럼 전화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내가 듣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십시오.

주셔도 되겠습니다. 9450 쓰는 분께도 케이크 한 상자 보내드릴 거고요. 7214 쓰는 분, 한참 일하고 있는데 사무실 전화로 무슨 조사 전화가 왔어요. 원래 그런 전화를 잘 받지 않는데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7214 쓰는 분, 아유, 시간 내주셔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라디오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서 그 시간 잘 사용하겠습니다. 7214 쓰는 분께도 케이크 한 상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들 내일처럼 걱정해 주시고 또 같이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 오페라 타노이죠. 바그너 작품 번호 70번 중에서 서곡 듣겠습니다.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한 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바그너 오페라 타노이저 서곡이었습니다. 바그너 작품 번호 70번 중에서의 서곡 게오르크 솔트가 지휘한 휘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강동윤 씨입니다. 입사한 지 1년 돼가는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취업 준비할 때부터 출근길에 KBS 클래식 FM을 듣는 어른이 되는 게 로망이었는데 실제로 출발을 FM과 함께를 들으면서 출근하니까 생각보다 더 좋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오늘은 입사 뒤 처음으로 출장을 갑니다. 무주에서 서울로 가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노이저 서곡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한 15분 정도 걸린 곡이었었는데 강동윤 씨였습니다. 1년 때가 예 많이 배우기도 하면서 많이 보람도 찾고 많이 고민도 되는 그런 시기일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가는 그런 시기. 출발의 팬과 함께가 그런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살짝 잔잔한 배경이 된다고 말씀해 주니까 다행입니다. 잘 다녀가세요. 8116 쓰는 분입니다. 어제 회사 임원께 보고 드려야 할 문서 작성을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출근하는 이 도로가 맹수와 싸우러 가는 전장의 길 같습니다. 8116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유, 마음이 천근만근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요. 예. 어떻게 다 완벽할 수 있겠어요? 8116 쓰는 분, 오늘 퇴근길은 조금 홀가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8116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응원하고 있어요. 8116 쓰는 분, 다 잘하셨을 텐데 어제 하루, 예, 그럴 때가 있죠. 불가항력이라는 것. 아, 인간의 사람의 불가항력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축구 이야기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아유 이게 자꾸 늘어져서 큰일입니다. 월간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7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벤자민 고다르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3개의 모음곡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말로 벨 에포크. 벨 에포크는 아름다운 시절을 뜻합니다. 프로이센 전쟁이 끝난 1871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약 40년간 평화롭고 풍요로웠으며 문화가 번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작곡가 벤자민 고다르의 작품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3개의 모음곡은 참 좋았던 바로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앙리 비에땅의 제자로 파리 음악원에서 배운 고다르는 어려서부터 작곡에도 재능을 보이며 종교음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낭만적인 작품을 남겼습니다. 고다르가 41살이던 1890년에 완성한 이 곡은 분위기가 대조적인 세악장으로 구성됩니다. 첫 곡. 경쾌한 플룻이 재빠른 음계와 펼침 화음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알레그레토. 두 번째 곡, 우아하고 전원적인 분위기의 목가. 마지막 곡, 다시 처음처럼 빛나는 기교를 자랑하는 왈츠입니다. 이 곡은 고다르의 친구이자 초연을 맡았던 프랑스의 플루티스트 폴 타파넬에게 헌정했습니다. 이 곡을 오늘 듣겠습니다. 벤자민 고다르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3개의 모음곡 작품으로 116번, 1번 알레그레토, 2번 이디얼, 목가, 3번 왈츠, 마리나 피치니니의 플룻과 앤 에퍼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벤자민 고다리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세계의 모음곡 작품으로 116번 1번 알레그레토, 2번 목가, 3번 왈츠였습니다. 마리나 피치니니의 플룻과 앤 에퍼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벨레 푸쿠시테이에 지어진 곡이군요. 너를 만났던 그날들이 나에겐 벨 에포크의 시대였다 라고 시작하는 편지, 그 편지를 받았었는지 썼는지 벨 에포크 하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7월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관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5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의 제시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입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신청곡 선정된 분께 롤케이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연주자 소개합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쾌엘번호 467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오늘은 프리드리 굴다의 피아노, 클라우디 아바드가 지휘하는 휘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오늘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당첨자는 2405 쓰는 분입니다.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을 월요일엔 장 에플랑 바브제 음성으로 연주로 들었고요. 화요일엔 잉그리트 헤블러, 수요일 깨자한다, 어제는 소녀름, 오늘은 프리드리 굴다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다음 주 어떤 곡과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분입니다.

심장 전문의 로버트 엘리엇이 말했습니다. 첫째,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말라. 둘째, 세상 모든 게 사소한 일이다. 7월 10일 금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이재후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글로리아, 리용번호 589 중에서 대영광송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우였습니다. 에르베 니케가 지휘한 르 콘세르 스피리투엘 연주로 들었습니다. 3070 쓰는 분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사무실로 청취율 조사 전화가 왔습니다. 관공서에도 전화를 하나요? 라고 했더니 상담사가 랜덤이라고, 무작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짠가 싶어서 번호도 다시 봤는데 022056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무실이 너무 조용해서 출발의 팬과 함께 만 말하고 얼른 끊으려고 했는데 계속 질문에 질문이 이어져서 5분 정도 통화한 것 같습니다. 눈치가 보였지만 그래도 얘기하고 싶어서 끝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3070 쓰는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애쓰셨습니다. 케이크 교환권,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7837 쓰는 분. 전화가 어제 저에게도 왔어요. 그저께 2056으로 시작하는 전화 받아달라고 했던 그 번호. 너무 당황해서 매일 아침 8시, 9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클래식이고요. 남잔데요? 라고 답했는데 조사하는 상담사께서 프로그램 이름도 정리해주고 잘 맞췄다고. 고맙습니다. 7837 쓰는 분. 케이크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진행 중입니다. 청취율 조사 받으신 분들 사진 보내주시면,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저희가 케이크 한 상자 교환권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애써주시고 응원.

당첨자, 저희가 이 퀴즈를 열흘 동안 진행을 할 건데요. 총 1000분께 제과점 샌드위치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400분께 교환권 보내드렸고 오늘 이제 100분께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악기 관련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현악기는 줄을 문질러서 소리를 내는데 이때 줄을 문지르는 도구를 활. 활이 정답인 줄 아셨죠? 도구를 활이라고 합니다. 이 활엔 하얗고 팽팽한 실 같은 게 여러 줄 매달려 있는데 실제로는 실이 아니라 이 동물의 털입니다. 이 동물의 털 표면에 있는 미세한 비닐들이 악기의 줄과 마찰하면서 깊고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현악기 활의 주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클래식 상식 한입 퀴즈 오늘의 문제. 속담 중엔 하늘은 높고 이 동물은 살찐다도 있습니다. 현악기 활의 주 재료를 담당하는 이 동물.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사자, 2번 말, 3번 알파카, 4번 흑돼지. 다시 한번요. 1번 사자, 2번 말, 3번 알파카, 4번 돼지, 현악기 활의 주 재료를 담당하는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아, 4번 흑돼지는 털이 없는데 어떻게 활을 만들까요? 아, 말이 안 되는 복입니다. 잠시 뒤에 들려드릴 음악 끝날 때까지 정답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310 문자 메시지로만 정답 받습니다. 콩으로는 정답 받지 않으니까 꼭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100분 추첨해서 제과점 샌드위치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주페의 오페레타 경기병 중에서 서곡 듣겠습니다. 샤를 디투아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슈페 오페레타 경기병 중에서 서곡이었습니다. 샤를 디투아가 지휘한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2번 말이었습니다. 말이 좀 됐나요? 정답 맞힌 분들 중에서 제과점 샌드위치 교환권 선물로 받으실 100분의 당첨자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우리 출발 FM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개시판 오늘자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천장의 이 샌드위치 교환권 제과점 제과점 샌드위치 교환권 가운데 이제 500장을 나누어 드렸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13일부터 17일까지 다시 500장 퀴즈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선물로 퀴즈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368 쓰는 분 인증사진 보내주셨어요. 022056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인증사진 저희가 케이크 교환권 케이크 한 상자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2368 쓰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 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듣지 못하는 음악가 베토벤 28살 즈음 청력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왼쪽 귀부터 시작해 높은 음에서부터 듣지 못하다가 밤낮 웅웅거리는 증세도 생겼습니다. 온갖 치료에도 차도가 없자 31살이던 1802년 요양차 머물던 하일리겐슈타트에서 동생들에게 이런 비장한 편지를 남겼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가혹한 일인가. 내가 음악가로서 완벽히 갖춰야 할 감각에 결함이 있다니. 사람들이 내 상태를 알게 될까 겁이 난다. 베토벤은 유서는 썼지만 죽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라고 불리는 이 편지는 1827년 3월 베토벤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날 발견됐습니다. 절망도 컸지만 버팀목이 된 예술에 대한 의지도 담긴 편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견디게 한 것은 오로지 예술뿐이었다네. 이후 베토벤은 빈으로 돌아와 더욱 정교한 작품을 쏟아냈습니다. 교향곡 3번 영웅,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 피아노 소나타 21번 발트슈타인을 탄생시키면서 베토벤 창작 시기에서 걸작의 숲이라고 불리는 중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청력이 악화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구상하던 현악 4중주 스케치노트에 이렇게 써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귀머금을 더 이상 비밀로 하지 말라. 예술에서조차도. 대신 그는 다른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메트로놈을 발명한 멜첼이 만들어준 나팔형 보청기를 사용했고 악기 소리를 진동으로 느끼려 애썼습니다. 눈으로 현악기 주자의 활을 보며 속도를 맞췄지만 그럼에도 실내악이나 협주곡을 연주하긴 불가능해졌습니다. 1815년 초 자신의 짧은 가곡을 반주한 게 베토벤이 대중 앞에서 마지막으로 연주한 날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필담 수첩을 통해 대화를 나눌 정도로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는 교향곡 9번 합창과 장엄 미사 같은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들 중 가장 훌륭한 이들만이 어쩌면 고통을 통해서 환희에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른다. 고통을 통해서 환희에 도달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작품 번호 125번 합창 중에서 4악장입니다. 환희의 송가 소프라노 카리타 마틀라 메조 소프라노 비올레타 우르마나 테너 토마스 모저 베이스
토마스 크바스토프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클라우디 아바드가 지휘한 스웨덴 방송합창단과 에릭 에릭슨 실내합창단, 베를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작품으로 125 합창 중에서 4악장 환희의 송가였습니다. 소프라노 카리타 마틸라, 메조 소프라노 피올레타 무르마나, 피올레타 우르마나, 테너 토마스 무서, 베이스 토마스 크바스토프 음성이었고요. 클라우디아 바도가 지휘한 스웨덴 방송합창단과 에릭 에릭슨 실리 합창단,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3분 100과 듣지 못하는 작곡가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1504 쓰는 분입니다. 02-2056-3326이라는 번호로 적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인천 인하대학교 공과대학입니다. 설문조사는 잘 받지 않는데 라디오 청취조사라는 말에 5분 넘게 통화했어요. 고맙습니다. 1504 쓰는 분 애쓰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사진, 예, 인증사진 보내주셨네요. 케이크 한 상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2317 쓰는 분입니다. 한 줄. 수술을 하셨던 엄마가 2주간의 병원 생활 뒤 내일 퇴원하십니다. 이어폰으로 아침마다 출발의 팬과 함께를 챙겨 들으시는 게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시는 엄마가 좋아하시는 노래 신청합니다. 깜짝 선물이 되면 좋겠어요. 요나스 카우프만이 노래한 발라피우 피아노 들어주면 좋겠다고. 2317 쓰는 분. 한 줄 신청곡. 짧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걱정이 그리고 기원이 가득 담겨있는 이런 짧은 문장 잘 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내일 퇴원하신다니까. 아유, 2주면 병원에서 오래 계셨네요. 수술 받으셨으니까 그러셨겠군요. 앞으로는 병원 갈 일 없이 집에서만 출발의 팬과 함께 이어폰 아니고 조금 크게 듣는 그런 나날들만 이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니노 로타의 영화 대부 중에서 발라퓨 피아노 부드럽게 말해요.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음성, 발레로 마시모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고요. 이어서 루치오 달라의 카루소, 테너 조셉 갈라의 음성과 비비스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루치오 달라의 카루소, 테너 조셉 갈레아 음성, 비비스 콘서트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앞서선 니노 로타의 영화 대부 중에서 부드럽게 말해요. 발라 퓨 피아노,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음성과 팔레르모 마시모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9009 쓰는 분, 축구 얘기는 끝내 못해주는 건가요? 아, 그렇네요. 시간이 이렇게 돼서. 사실은 축구 이야기는 아니고 축구가 소재인 인간 존재의 유한함. 아, 너무 멋있는 말인데.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냥 별로 그 심각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월요일 날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바흐 작품으로 1007번 중에서 전주곡 안드레아스 폰 반겐하임의 기타 연주로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술 이재영 김학석, 작가 김지연 이가연, 연출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